막힐 만큼 더운데 사방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하면 얼마나 더 답답하고 숨 막히겠어요. 그래서 대차게 울어대는 매미 소리가 반갑고요. 더울수록 라디오 볼륨 살짝 더 높여서 즐거운 노래로 더위를 잊어보시죠.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매미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질 때 진짜 여름이구나 싶죠. 물론 방충망에 딱 붙어서 울어대면 그건 너무 시끄러워서 귀청이 떨어질 것 같지. 그쵸? 아, 그것만 아니라면 산이나 강이나 공원에서 울려 퍼지는 매미 소리는 더위를 식혀주는 여름의 소리인 거죠. 5488님께서요. 오늘 아침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려는데 방충망 바깥쪽에 조그만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움직여도 도망도 안 가고 짹짹거리는데 마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고 인사하러 온 자연의 선물 같았습니다. 와우, 참새가요? 저는 지금 방금 이제 방충망에 매미 그 이야기를 해서 혹시 5488님 창문 방충망에 매미가 붙어서 울었나 하는데 이게 참새가 방문을 했어요. 정말 좋은 징조인데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보아요. 5488님 아이스 커피 한잔 드리겠습니다. 김영수님, 윤수일의 제2의 고향 신청곡 주셨고요. 8952님 신효범의 사랑을 누가 정해주셨어요. 오, 좋아요.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일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정주님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쉬는 날인데 아내가 손 세차하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세차장 가면 세차비 아깝다고 저한테 직접 하라고 해서 억지로 손 세차를 했더니 티셔츠고 뭐고 다 젖었네요. 오, 그래도 아내가 좋아하니 저도 좋습니다. 근데 급 피곤해서 한숨 자야겠어요. 아니 신정주님, 이 더운데 손 세차를 하셨어요. 그것도 아내

분 명령에, 아니 물론 뭐 부부간에 이렇게 누가 좀 원한다고 해주는 거 부탁 들어주는 거 좋은데 네, 아니 좋아요. 뭐 신정주님이 좋으면 좋은 거죠. 아 근데 힘들었겠어요. 날씨도 더운데 손 세차하고 티셔츠고 뭐고 다 젖었대는데. 네, 얼른 한숨 주무시기 바랍니다. 수면 건강식품 선물로 드릴게요. 아침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또 자네요? 9721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저는 68세 된 할머니입니다. 시니어 일자리를 신청해서 유치원 식당 보조로 하루 3시간씩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이 8월 5일까지 방학이라 덩달아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여유로이 러브레터를 듣고 있네요.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 너무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아, 시니어 일자리 신청해서 일하신다는 거 너무 좋아요. 이게 저도 저랑 지금 한 살 위인 것 같아요. 언니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모든 그게 긍정적인 플러스 포지티브,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아무튼 그런 그 사인인 것 같거든요. 9721님 근데 방학 맞아서 쉬신다고요? 좋아요. 이것도 꿀맛 같은 휴식이죠. 컨드로이친 저는 선물로 드릴게요. 이 방학 맞아서 잘 쉬시기 바랍니다. 러브레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종섭님. 네. 도시의 그림자의 타인의 거리 정해주셨어요. 최영희님께서는 신명훈의 슬픈 우리 사랑 정해주셨습니다. 같이 들을까요?

몸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법정 스님의 물처럼 흐르라 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살든 그 속에서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날 수 있어야 한다. 물이 흘러야 막히지 않고 팍팍해지지 않는다. 물은 한 곳에 고이면 그 생기를 잃고 부패하기 마련이다. 강물처럼 어디에 갇히지 않고 영원히 흐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조영남 이문세의 흐르는 강물처럼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선요, 법정스님의 물처럼 흐르라 함께 했는데요. 흐르는 물에는 욕심이나 집착이란 게 없죠. 뭘 모으지도 않고요. 가두지도 않고요. 처음 시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가볍게 물길 따라 흘러가죠. 인생도 흐르는 물과 비슷한데요. 한 곳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모으고 집착하면서 탁한 웅덩이가 되지 말고요. 가볍게 구불구불 막힘없이 늘 맑은 물빛으로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1443님의 신청곡 함현숙의 바람이 되신 이어, 그리고 윤미숙님 신청곡 한마음의 사랑살이 두 곡 이어드립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6888님 사연입니다. 남편은 5일장에서 마늘과 양파를 판매하는 상인인데요. 전엔 저랑 같이 하다가 지금은 혼자 다니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습하고 더운 날은 얼마나 처질까 싶어 안쓰럽습니다. 힘내라고 현미님 목소리로 말해주세요. 아, 오늘도 어디 5일장에 지금 가셔서 마늘과 양파 파시나 본데, 이런 날 덥죠, 정말. 그래요. 러브레터 듣고 계시겠죠? 오늘 얼마나 지칠까 싶어 안쓰러워하는 아내분 걱정인데, 네. 잘 지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 좀 자주 드시고요. 오늘 양파 마늘 많이 파시길요. 흑마늘 진액 저는 선물로 드릴게요. 참 이런 그 좀 악조건에서, 그쵸, 날씨가 너무 더우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걱정이 되고 막 마음이 쓰여요. 1817님 사연입니다. 냉커피 한 잔 들고 하천 산책길을 걷다 보니 물텀벙거리며 자맥질하는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오리야, 네가 너무 부럽구나. 직장 갈 일도 없고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을 테고 종일 맘대로 놀아도 되니 얼마나 좋으냐. 오리가 부럽습니다. 아, 1817님. 아, 근데 저 자맥질, 이거 오랜만에 듣네요, 이 단어. 근데 오리 입장에선 이게 마냥 좋을까요? 그 자맥질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오리. 어쨌건, 부러움을 받는 오리. 네. 오리가 행복하길요. 1817님 아이스커피 한잔 드릴게요. 아유, 러블레터 가족 여러분들 사연 함께 하다보면 제가 참 행복해져요. 아, 저만 행복한 거 아니죠? 오영란님 신청곡입니다. 솔개트리오의 여인, 그리고 신병철님 양수경의 내일이 오면 정해주셨어요. 오늘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끝곡으로 송창식의 딩동댕 지난 여름 함께 들을게요. 아, 좋은 노래죠.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가를 전하는 차량들이 계속해서 고속도로로 들어서면서 이제는 정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권으로 향하는 길목은 특히 더 붐비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량 흐름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사이와 더 가서는 동산요금소에서 춘천분기점 사이로 모두 19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강릉 쪽으로 만종분기점에서 원주 사이로 8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죽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먼저 중동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 장수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반포부터 서초 사이와 이후로는 천안 호두 휴게소 일대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일요일 2부 첫 곡 비지스의 Staying Alive 였습니다. 아, 노래 따라 부르다가 깜짝 놀랐네요. 일요일 2부에서는요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팝송 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가수나 노래 제목은 몰라도요 들어보면 다 아는 노래들 오랜만에 들어서 더 반가운 팝의 명곡들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전복,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0: 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9: 서울사이버대학교.
1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현미의 Love Letter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들 제일 먼저 Backstreet Boys의 As Long As You Love Me, 이어서 All For One의 I Swear, 그리고 브라이언 아담스의 Heaven, 제일 끝에 들으신 노래는 시카고의 You're the Inspiration 이었죠. 네 곡 쭉 이어서 함께 듣고 왔어요. 2761님께서는요, 여름철 농사도 힘들지만 저도 힘들어요. 4시 30분에 공사 현장 식사 드리러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버티며 괜찮다 생각했지만 저도 이제는 많이 힘드네요. 그래도 저도 화이팅 해볼게요. 노래 따라 부르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 공사 현장에 식사 담당이시군요. 2761님. 아휴, 그럼요. 이 여름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뭐 농사, 뭐 현장 일 할 것 없이 다 힘들어요. 그죠? 2761님, 제가 혹시 언급을 안 해드렸어요? 많이 힘드시죠? 괜찮다 자꾸 그렇게만 자기 암시 자기 주문 걸지 말고요. 너무 힘들면 휴식 꼭 취하셔야 돼요. 아셨죠? 노래 따라 부르면서 좀 기운 내도 좋지만 정말이에요. 너무 힘들면 쉬셔야 됩니다. 제가 당부드릴게요. 2761님 화이팅! 콘드로이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레사 플랭클린 그리고 조지 마이클이 함께 부른 I Knew You Were Waiting 준비했고요. 이어서 도나 서머의 Hot Stuff 그리고 유리스믹스의 Sweet Dreams까지 이어드립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오, 네. 3282님 사연입니다. 요즘 따라 마음이 참 허전한 날이 많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웃고 있어도 마음 한켠은 자꾸 시려옵니다. 그래도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노래 덕분입니다. 젊은 시절 누군가를 좋아해서 편지 한 장 쓰는 것도 그렇게 설레던 날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꺼내보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용기 내어 제 마음을 러브레터로 보내봅니다. 아,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3282님. 아, 죄송합니다. 혹시 이 사연 보내실 때 설레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아니, 전 설레었으면 해서요. 만약에 설레었다면 이 설레이는 마음 계속 확인해 보시면서 러브레터에 이렇게 사연 가끔씩 보내주세요. 설레인다는 마음 있잖아요. 그 감정 너무 좋지 않아요? 3282님, 자꾸 마음이 시려온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때 아이들이 왔다가 갑자기 싹 가고 나고 그러면 이제 약간 집이 텅 빈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햇살은 막 창문으로 막 들어와요. 아, 이럴 때 그런 느낌, 그쵸? 3282님께 아이스커피 한잔 드릴게요. 설레이는 사연 꼭 간간히 보내주세요. 노래 들어요. 게리 무어의 Still Got the Blues, 그리고 조 카커와 제니퍼 원스의 Up Where We Belong, 조니의 Faithfully, 세 곡입니다.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8월 2일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요,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스 투 맨이 같이 부른 One Sweet Day입니다. 어디서든 나만의 시원하고 즐거운 피서 보내시고요. 내일 9시에도 우리 더 편안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휴가 오가는 차량들 정체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귀경 정체가 시작된 곳들도 많은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고요. 반대 양평 쪽으로는 충주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호법분기점에서 이천 사이와 만종분기점에서 원주 부근 다시 새마을대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여전히 화도에서 서종 사이와 이후로는 조양에서 춘천 분기점 부근, 다시 내촌에서 서석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설악에서 화도 분기점 사이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올림픽대교 아래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천호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7560님이 주셨습니다. 사춘기가 이런 건가 봐요. 겨울엔 춥게 입고, 예, 여름에 덥게 입고, 보는 사람 속 터지네요. 사춘기는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냥 한 발 떨어져서 지가 덥지 내가 덥냐, 지가 춥지 내가 춥냐, 이렇게 남보듯 하다 보면 다 지나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라도 더울수록 춥게 입고 무더운 7말 8초 이겨내자 말씀드리면서 일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싹쓸이의 노래입니다. 그 여름을 틀어줘.

0: 박명수의 라디오쇼 8월 2일 일요일 예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정말 가장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고 피서지나 휴가지에서 어떻게 좀 잘 쉬고 계시는지 아니면 남들 다 놀러 갔는데 혼자 덥게 일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아무튼 뭘 하시던 즐겁게 예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 해치지 않도록 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요일에는 11시 내 고향 준비되어 있어요. 전국 팔도에 계시는 라디오쇼 애청자들과 근황, 근심, 자랑, 고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날이죠. 오늘은 어떤 분들과 통화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휴가를 떠났어요. 이제 가족끼리. 보통은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가족이 떠났어요. 근데 집에 에어컨을 켜놓고 나온 거야. 3박 최소 3박 4일은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에어컨을 켜고 나온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지 그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고 근데 뭐 잠깐 한 10분 정도 떠났으면 얼른 가서 끄고 오면 되는데 벌써 휴가지에 도착을 했네? 외국에 갔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켜놓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정답 한번 기다려볼게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

0: 좋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소리 질러!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대한민국 팔도에 흩어져 있는 라디오쇼 패밀리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이죠. 청취자와 함께하는 1대1 비대면 토크쇼 11시 내 고향. 자, 9944님이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위대한 가이드 제방 보는데 쥐팍 진짜 고생 많으시네요. 덕분에 저는 즐거웠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누구라도 즐거우면 됐죠 뭐. 요즘 위대한 가이드 시청률 추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9944님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시청률 청취율 예 수치로 보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와 1대1 토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이쪽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화 연결할 분은요 저희 KBS 쿨 FM과 인연이 깊은 분이죠. 예, 인생 첫 라디오가 라디오쇼. 아, 그리고 지금은 볼륨을 높여요 고정 게스트로 활약 중입니다. 윤지성 씨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윤지성 씨.
2: 아,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윤지성입니다.
1: 지성이 잘 지냈어?
2: 아, 네, 잘 지냈죠.
1: 그럼, 예, 잘 지내는 게
2: 아,
1: 이렇게.
2: 네,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1: 정말로?
2: 네, 그럼요.
1: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예.
2: 저 요즘 이제 뮤지컬 소년의 초상이라는 작품. 예. 이제 곧 올라가고요.
1: 예.
2: 그리고 이제 워너원이 또 K-콘으로 LA 가게 돼서.
1: 오.
2: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워너원 지금 다들 잘 지내고 있죠?
2: 아, 그럼요.
1: 예, 예.
2: 지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네. 8월 LA 공연은 어떻게, 몇 명 가시는 거예요?
2: 어, 그건 이제 저희 그 9명이서.
1: 네.
2: 이제 지금 그 군대 가 있는 강다니엘 친구.
1: 네.
2: 는 이제 군대 가 있어서 아쉽게 참여를 같이 못하게.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이제 9명, 관린이랑 다니엘 빼고 9명이서.
1: 예, 예.
2: 있습니다.
1: 그래요. 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워너원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2: 그럼요.
1: 뵙고 싶어 하니까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
2: 기다려주셨죠?
1: 너무 매일 기다려요 지금 저는.
2: 네.
1: 매일 아침에 저기 애걸복걸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2: 아니, 아니,
1: 예, 예. 아니 그 말 나온 김에 그 뮤지컬 얘기 잠깐 하죠.
2: 네네네.
1: 예, 예. 뮤지컬 어떤 뮤지컬입니까? 그 앞에 잠깐 얘기 했지만.
2: 아, 네. 소년의 초상이라는 뮤지컬이고요.
1: 소년의 초상. 예.
2: 네네네. 제가 이제 그 중에서 10대의 그 미소년 역할을 야코포 역을 맡았습니다.
1: 예예. 예.
2: 그리고 이제 니콜라 이렇게 1인 2역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1인 2역이야? 어, 힘들겠네.
2: 어, 쉽지 않더라고요.
1: 예. 1인 2역이면은 캐릭터가 완전히 다를 텐데.
2: 네.
1: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겠지만 뭐가 가장 힘들어요?
2: 어, 일단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상대 배우의 이름을 헷갈리지 않는 것 같아요.
1: 예.
2: 왜냐면은 이게 현대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니까.
1: 그렇죠.
2: 이름이 바뀌어버리면 세계관이 들려버리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조심을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고.
1: 오.
2: 그리고 이제 대사 톤이나 노래 부를 때 스타일 같은 것도 좀 다르게 해보려고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1: 그 노래는 뭐 워낙 잘하니까 큰 무리는 없었죠?
2: 아유, 아니요. 저도 이제 노래 뮤지컬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1: 예.
2: 예예예. 예, 예. 그래도 열심히 좀 하고 있다 보니까.
1: 예.
2: 좀 이렇게 예, 미성에 좀 잘 어울린다고 작곡가님이 이렇게 또 칭찬해 주셔가지고.
1: 예.
2: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데요.
1: 아니에요. 예.
2: 미성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예.
2: 네네네.
1: 아.

0: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연극은?
1: 뮤지컬은 이제 그 7월 28일부터
0: 네.
1: 10월 18일까지.
0: 네.
1: 네.
0: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최성 씨의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 뮤지컬 함께 하시면은 진짜 가까운 네. 거리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
1: 대학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라디오 쇼 애청자들 위해서 뭘 준비 또 하셨다면서요?
1: 아, 제가 안 그래도
0: 예.
1: 그 또 라디오 쇼 또 이렇게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0: 예.
1: 제가 티켓을 좀 드리고 싶어서.
0: 아, 감사합니다.
1: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0: 아,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받을게요. 아니, 아니.
1: 아, 받아주세요. 뭐.
0: 다른데, 아, 그러면, 아, 농담이고, 당연히 받아야죠. 네, 예.
1: 받아주세요.
0: 그러면은 배우 윤지성 씨 주연의 뮤지컬, 손에는 조상, 예.
1: 네.
0: 티켓을 주실 거예요?
1: 그럼요.
0: 예, 예.
1: 제가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 우리 지성 씨가, 예, 예쁜 마음으로 이렇게 티켓 선물을 해주셨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아,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 네네네.
0: 아, 앞으로 저 계속해서 좀 왕성한 활동 기대하고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저 게스트 어디 나가시나 봐요?
1: 아, 저 지금 볼륨을
0: 아.
1: 이제 계속 고정으로 몇 년째 하고 있어서.
0: 그래요.
1: 이제 볼륨을 높여, 요새 이제 DJ는 바뀌어도 게스트가 안 바뀐다라는 그런.
0: 네.
1: 효미호가 소문이 제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여기 엉덩이를 붙이고 있거든요.
0: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 좀 지겨우면은 네. 저희 쪽으로 나오세요. 예, 예. 아시겠죠?
1: 불러주세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1: 아, 네.
0: 휴가철이잖아요.
1: 네.
0: 이제 휴가를 이제 가족끼리 떠난 거야, 이제 집에서.
1: 네네.
0: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이제 뭐 형제 다 같이 떠났어. 휴가제, 네. 휴가제 도착을 했네? 근데 알고 봤더니 집에다가 에어컨을 켜고 온 거예요.
1: 아, 세상에.
0: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성 씨는?
1: 근데 요즘 어플로 다, 그게 다 되지 않아요?
0: 그러니까 본인 집이 돼요? 뭐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1: 돼요.
0: 오, 좋은 대사네. 어플로 된다는 거죠?
1: 예, 어플로 가능합니다.
0: 알겠습니다. 지성 씨 예, 예, 댁도 예. 어플로 모든 게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문제 예, 없다 예.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오늘 네, 전화 감사드리고 뮤지컬도 열심히 하시고 LA 잘 다녀오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원어원의 노래 듣겠습니다. 에너제틱.

0: 자, 이제 두 번째 연결할 분은 4356님이세요. 2003년생입니다. 명수한테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 하셨는데, 2003년생이면 진짜 저한테 딸 같은 분이신데요. 박예슬님이에요.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박예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저, 박명수 아저씨예요.
1: 네.
0: 예, 예. 저를 뭐, 어떻게 부를 거예요? 불러보세요, 한번. 예.
1: 아, 저희 부모님이랑 동갑이셔서.
0: 예, 예.
1: 어떻게 할까요?
0: 일단 편하게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박명수 씨라고 명수 옹 하실래요? 뭐 편하게.
1: 삼촌으로 할까요?
0: 삼촌?
1: 네.
0: 좋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되고.
1: 네네.
0: 지금 저 대학교 졸업하셨어요?
1: 네, 올해 졸업했어요.
0: 그러면 좀 실례되는 질문, 취업은 잘 됐는지요?
1: 아, 취업 지금 회사 다니고 있어요.
0: 아이고, 축하합니다. 잘 됐네. 잘 됐어. 이거 요즘 취업하기 어려운데 너무 잘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무슨 과예요? 전공 뭐 했어요?
1: 저 식품영양학과요.
0: 아, 그래요? 전공에 맞춰서 회사 들어가신 거예요?
1: 네, 전공 맞춰서 들어가.
0: 잘했네, 잘했어. 아이고, 예. 지금 저 취업한 지 몇 달 됐어요?
1: 지금 이제 한 두 달 된 것 같아요.
0: 재밌어요?
1: 아니요.
0: 왜? 아, 뭐가 왜? 뭐가 힘든데?
1: 그 무한성사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0: 예, 예, 예.
1: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0: 네, 네. 네,
1: 박명수 처럼 지금 회사생활 하고 있어요.
0: 저처럼요? 아우, 하기 싫어. 아유, 하기 싫어. 진짜, 아유. 그러고 있어요?
1: 네,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 제일 오래 버티는 거 알죠?
0: 아, 그래요? 왜? 나 진짜 하기 싫었는데 그때.
1: 그 삼촌도 약간 막상 되게 시키시면 다 잘하잖아요.
0: 시키면 다 하죠. 왜냐면 마무리를 줘야 되니까. 나로 인해서 망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마무리는 줘야죠. 예, 예.
1: 맞습니다.
0: 그렇게 마무리 지은 게 벌써 35년 됐어요 지금.
1: 예. 막 저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시는.
0: 아, 그래요? 부모님은 뭐 네. 거의 저랑 친구네요, 친구. 이렇게 보니까, 나이 보니까. 그죠?
1: 맞아요. 아빠가 예. 69년생이시고.
0: 엄마가 79년이고.
1: 네.
0: 엄마랑 저는 동갑이에요. 예.
1: 약간 시니컬 하실 때 두 분 다 비슷해요.
0: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뭐 여러 가지 뭐 고민거리가 있거나 그러면.
1: 네.
0: 아빠는 엄마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시지. 좀 부모님하고 상의하는 거랑 좀 다르죠? 느낌이?
1: 아, 달라요.
0: 그래요. 그래, 저한테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1: 아,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0: 네.
1: 바로 이제 사회로 나왔다 보니까.
0: 예.
1: 대학교 다닐 때도 좀 여행 같은 것도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0: 네.
1: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방학 때도.
0: 네네.
1: 그래서 약간 지금 쉬는 시간이 약간 없는 느낌이라
0: 예.
1: 이러실 때 아까 삼촌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돈을 벌어야 될 때일까요? 아니면 조금 경험을 많이 해야 될 때일까요?
0: 지금요?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데요?
1: 뭐 여행이나 네. 아니면 뭐 제주도 가서 살고 싶기도 하고.
0: 제주도 갔어요?
1: 예. 네.
0: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열심히 다니세요. 예. 경험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노력에 의한 그 느낌이 그게 경험인 거예요.
1: 아.
0: 제주도 한 잔 살이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나중에도. 제주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제주도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1: 네.
0: 지금은 일을 해서 30대를 준비를 해야 돼요. 24살이 어린 나이긴 하지만 30대 곧 네. 되잖아요. 지금
1: 맞아요.
0: 지금 허송세월을 보내면 30대가 어려워지면 40대는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구태의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1: 네.
0: 세월이 그렇게 굉장히 빨라요, 의외로.
1: 맞아요.
0: 30대 금방 오거든요. 그럼 30대를 네. 위해서 준비 좀 하셔야 될 텐데 혹시 네. 저 실례가 안 되면 저축 같은 거 좀 해놓으셨어요?
1: 저 많이 해놨습니다.
0: 24살인데 뭐 얼마나 했겠어? 얼마 정도 했는데?
1: 저 맞춰보세요.
0: 한 500만 원? 돈 쓰기 바쁠 텐데.
1: 3천만 원 있습니다.
0: 누가 줬지?
1: 아니.
0: 누가 줬지? 아빠가 줬지?
1: 아니, 아빠가 이제 등록금은 내주셨긴 했는데.
0: 이야, 예슬이 큰일 났네. 예슬아.
1: 장학금 받고
0: 이러면서
1: 다 돌아놨어요.
0: 예슬아.
1: 네.
0: 잘 갖고 있어.
1: 감사합니다.
0: 그 3천만 원이
1: 네.
0: 그 3천만 원이 어느 순간 1억이 되면
1: 네.
0: 예슬이 마음이 또 달라져. 재밌어지거든. 1억을 벌면 10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네. 열심히 일해서 돈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본인의 꿈과 또 그런 것들이 좀 바뀌고 목표가 바뀌어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제주도 한 달 살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직장에서 그냥 한 달 살이 하세요. 아시겠죠?
1: 아, 예, 예, 예.
0: 힘든 거, 예, 젊음은 잠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지금 그나마 자고 나서 안 피곤할 때,
1: 네.
0: 예,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좀 더 발전해서 승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아니면 이게 내 일이 아니면 앞으로 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본인이 뭘 하면 더 즐겁고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해외여행은 예, 네. 나중에 가도 돼요. 왜냐면 그대로 있어요. 제주도도 그대로 있고 이태리 로마나 파리 에펠탑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시겠죠?
1: 네, 알겠습니다.
0: 네. 근데 이게 100% 정답은 아닌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참고만 네. 하시기 바라고.
1: 네.
0: 예, 만약에 진짜 해외여행 가면 어디 가고 싶은데요?
1: 그 일본 가고 싶어요.
0: 일본은 한번 가봐요. 괜찮아요. 일본은 엔화 약세니까 지금 가면 괜찮아요. 한번 가봐요. 한번 가봐요. 괜찮아.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쉬지도 않고 일하라는 뜻은 아닌데 그 정도는 갔다 오시도 괜찮아요.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는 시간 잘 뭐 연차 같은 거 써가지고 월차 써가지고
1: 맞아요.
0: 갔다 오시면 돼요. 그런 거 갔다 와야지. 아시겠죠?
1: 아직 몇 번도 없어갖고
0: 그러니까
1: 꼭 가보겠어요.
0: 가볼만은 해. 왜냐면 그것도 경험이야. 그건 맞아요. 경험이 돼. 한자살이 하지 말고 아시겠죠? 예예 예, 그래요. 귀엽다 귀여워. 아이고 24살밖에 안 됐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놨어. 아이고 너무너무 대견하네요. 예. 악착같이 잘 저 다른 데 쓰지 말고 잘 모아놓으시고 저희가 네. 주유권하고 마트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너무 팬인데 오늘 이렇게 통화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네. 예슬양 하나 질문이 있는데
1: 네.
0: 지금 한창 휴가 갈 그런 시즌이잖아요.
1: 네.
0: 그래 이제 가족끼리 부모님 모시고 가족끼리 휴가를 갔어. 이제
1: 네.
0: 휴가지에 딱 도착을 한 거야.
1: 네.
0: 어머 집에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왔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
1: 아, 그 휴가지가 어디인지는 모르는 거죠.
0: 아니 뭐 본인 방이나 어디 누구 방에 틀어놓고 온 거야. 에어컨을 강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휴가지에 도착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비 둘 거야 아니면 끌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1: 아,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한테 부탁할 것 같아요.
0: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가 있어요?
1: 네, 있어요.
0: 이름이 뭐예요?
1: 주림이요.
0: 주림이?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예슬양은 주림이한테 전화해. 아, 같은 아파트에 우연찮게 같이 살고 있는 주림 씨한테, 아, 주림이 아니고 규림. 규림 씨한테 네. 전화해서 부탁하고 꺼달라고 한다. 맞죠?
1: 네, 맞아요.
0: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 시간 네. 시간 날 때는 일본도 한번 다녀오시고 한번 그런 경험도 해보세요.
1: 네, 항상 건강하세요.
0: 예, 예. 나중에 그래 나중에 또 연락 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김범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집밥.
2: 아, 집밥.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9: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2333님 너튜브에서 명수 오빠 전기차 후기 영상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김도현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9: 김도현님.
10: 네.
9: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9: 예, 제가 그 너튜브에 했던 걸 보고 많이 참고가 되셨어요?
10: 네.
9: 차량을 구매를 하셨어요?
10: 네.
9: 아이고야. 저 때문에?
10: 근데 다른 거 구매했어요?
9: 예. 그거야 뭐 본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에 맞춰서 하시는 거니까.
10: 네.
9: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셨어요?
10: 아니요.
9: 아니, 참고를 했다면서요?
10: 참고를 해서, 예, 그냥 전기차를 안 사고요. 그냥 하이브리드 차를 샀어요.
9: 아, 왜 참고를 하셨어요? 어떤 점 때문에? 보통 참고를 했으면 전기차를 사야 되는데.
10: 오빠가 그 너튜브에서 말씀하시는,
9: 예,
10: 그 장점은 다 좋았는데요.
9: 예, 예.
10: 단점이 저한테 너무 확 와닿거든요.
9: 어떤 게요?
10: 멀미가 나는 거랑.
9: 예.
10: 그 다음에 승차감이 안 좋은 거랑.
9: 예.
10: 그 다음에 비상깜빡이가 다른 데 달려, 기존에 있던 것보다 다른 곳에 달려 있던 거랑.
9: 예, 예.
10: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9: 예, 예.
10: 근데 중요한 부분이 단점으로 와닿아서 딱 그것만 듣고.
9: 예.
10: 그냥 바로 다른 차로 갈아탔습니다.
9: 그래요. 괜히 전기차 협회에 미안하네요, 제가 괜히.
10: 아, 저희 남편은 그래서.
9: 네.
10: 전기차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 예, 예. 왜냐면 저도, 네, 얼마 전에 저 전기차를 여러 종류를 타봤어요. 뭐, 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것도 있고 국산도 타봤는데,
10: 네,
9: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요. 특히 국산, 우리 국산은 그 주행 거리가 더 길어요.
10: 아.
9: 예, 예. 사실 주행 거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10: 그렇죠.
9: 주행 거리가 너무 좋아서 와, 네, 이렇게 좋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10: 그러면 외제차가 좋나요? 아니면은 국산차가 좋나요? 그러니까
9: 장단점이 있는데 다 타보셔야 돼.
10: 그럼 오빠,
9: 네,
10: AS적인 부분에서는요?
9: AS는 거의 AS 받을 일이 없어요. 엔진오일도 안 갈아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10: 네,
9: 워시액만 갈아주면 되니까 아무 문제, 네, 없어요. 예, 갈 일이 없어요 거의.
10: 정말 감사히 참고 잘하겠습니다.
9: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어떤 일 하시길래 그러세요?
10: 저 무속인인데요.
9: 아, 무속인이세요?
10: 네.
9: 나 어떻게 된 거야? 나 좀 봐줘봐. 나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너무 힘든데. 저 어떻게 해야 돼?

0: 입니까? 예.
1: 오빠요?
0: 예,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혹시 뭐 저를 보신 적 없겠지만 저 네. 저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오빠요?
0: 예예. 예.
1: 근데
0: 예.
1: 올해는 그냥 지나가셔야 되고요.
0: 올해가 너무 올해가 좀 힘들어요. 예.
1: 힘든데 그냥 올해는 그냥
0: 예.
1: 나 죽었소 하고 가만히 계셔야 되고요.
0: 그리고요.
1: 내년부터 해서 오빠가 올해 57 되신 거죠?
0: 그렇죠. 이제 예, 맞아요. 70년생이니까. 예, 예.
1: 그러니까 오빠가 이제 올해만 잘 넘기시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0: 아. 에이. 그러면 돼요. 내년에 좀 좋아져요? 괜찮아져요?
1: 내년부터 좋기 시작해서 예. 오빠가 환갑 때까지, 환갑 지나서까지 오빠가 예.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로 또 다른 국면으로 오빠한테는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정말로.
0: 죄송한데 어디 동네 어디 계세요?
1: 저 화성에
0: 가야 되겠네요. 올해가 좀 많이 힘듭니다. 지금 제가 뭐 여름으로.
1: 아, 예. 그럴 때예요, 오빠. 올해가.
0: 감사합니다. 예, 이
1: 진짜로.
0: 올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1: 아마 작년부터 기미가 있었을 건데요.
0: 네네.
1: 오빠가 성격상.
0: 네.
1: 성격상 그래도 의리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도 발을 빼지도 못하고. 아, 그래, 그냥 인맥으로, 뭐라 그럴까, 의리로, 그래. 그래도 책임감으로 오빠가 그런 게 항상 있으신 분이라
0: 어떻게 알아요?
1: 이렇게 일이 커질 거라고는 설마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0: 어떻게 알아요, 그를?
1: 아마
0: 일부러 제 걸 봤어요?
1: 아니요, 솔직히 오빠 생일은 솔직히 모르고요.
0: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예. 예.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알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네.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비슷하게 맞추신 것 같아요.
1: 네.
0: 예. 아무튼 저기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 드렸더니 또 저에 대한 얘기해 주셔. 전 가만히 있어라 올해는.
1: 네.
0: 그렇지 않아도 진짜 가만히 있습니다. 예.
1: 네. 가만히 있는 게 그리고
0: 네.
1: 가만히 있는 거가 좀 맞으세요 성격에.
0: 아 맞아요. 예.
1: 뭘 너무 막 억지로 하다 보면 예. 너무 힘들어요.
0: 알겠습니다. 이게 좀 거꾸로 됐네요 지금. 예. 그러면 본인 그러니까 보통 무속인 분들은 남의 네. 어떤 그 뭐 과거나 미래를 좀 봐주시잖아요.
1: 네.
0: 근데 본인이 본인 미래를 잘 못 본다는 얘기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1: 맞습니다. 정말로.
0: 아,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1: 그걸 다 알면. 저희 직업상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 거를 다 알면 저희가 기도를 할까요?
0: 아 그렇지.
1: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될 거니까 난 안 해도 돼. 난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좋은 일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해이해지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더 찾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걸 모릅니다. 거의.
0: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 것 같고.
1: 네.
0: 그러면 결혼을 하셨잖아요. 아까 남편 네. 말씀하셨는데 남편께서는 어떤 일 하세요?
1: 부동산 하고 계십니다.
0: 아, 공인중개사?
1: 네.
0: 그럼 남편의 미래를 좀 봐주시나요?
1: 종종요.
0: 맞아요?
1: 네.
0: 야, 되게 재밌다. 너무 재밌다, 지금.
1: 뭔가 이제 의뢰가 들어왔을 때?
0: 예, 예.
1: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은 얼마 선까지 깎아서 해봐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죠.
0: 그렇구나. 네. 예. 그러면은 우리 김도현님은 만약에 본인이 고민이 있으면 어떡해요?
1: 다른 분한테 여쭤보죠.
0: 다른 무속인한테 가서 여쭤봐요.
1: 친하신 분들, 연계되신 분들한테 서로서로 물어보죠. 각자 건.
0: 서로서로 거를 품앗이로 도와주는구나.
1: 네네네.
0: 이것도 처음 알았는데요. 무속인 분들은 서로 고민 있을 때 서로서로 품앗이로 봐준다 이거죠?
1: 네.
0: 이야, 그것도 몰랐네. 아무튼 오늘 간단하게나마
1: 네.
0: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네. 제 일 열심히 하고 있을게요. 예.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예.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저기 네. 저희가 선물로 배달 상품권하고
1: 네.
0: 주유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그리고 오빠 부탁이 있는데요.
0: 네, 말씀하세요.
1: 제 동생이
0: 예.
1: 요식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0: 예, 잘 될 것 같아요?
1: 잘 될 것 같아서 시작은 했고 잘 되고 있어요.
0: 오,
1: 근데 명소 오빠를 너무

0: 좋아해요, 그 친구도.
1: 예, 예, 예.
0: 아, 그래서, 수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1: 네.
0: 냉삼땡이라고.
1: 예, 예.
0: 힘내라고 예.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1: 이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0: 예, 김지수입니다.
1: 김지수 씨. 아, 김지수 씨, 이번에, 냉삼집 하신 거, 예.
0: 네.
1: 아, 대박 나시고, 특히, 네. 특히 저 누나가 있으니까, 누나가 또 많이 도와줄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나한테 많이 의지하시면서, 예. 열심히, 꾸준히 하면 다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0: 네.
1: 자, 만약에 가족끼리 휴가를 갔어요.
0: 네.
1: 거의 휴가지에 도착을 했어요.
0: 네.
1: 근데 생각해보니까 집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왔네.
0: 네.
1: 그 김도현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0: 주변 지인한테 전화해서 꺼달라고.
1: 누구
0: 하죠.
1: 누구 주변 지인 누구?
0: 동생이요.
1: 친동생? 김지수 네. 씨?
0: 네.
1: 알겠습니다. 친동생 김지수 씨한테 냉삼집 하는 김지수 전화해서 야 빨리 가서 좀 꺼줘라 꺼놔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친동생한테 네. 부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화 감사드리고요.
0: 네. 네.
1: 나중에 제가 하도 답답하면 연락 한번 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거 모든 것들은 다 재미로 이렇게 듣는 거니까 예, 그렇게 재미삼아 생각. 저도 재미삼아 이게 여쭤본 거고 재미삼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연의 노래입니다. 드라이브.

0: 자, 이번에는 0068님이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해외여행 당첨돼서 가을에 칭따오 갑니다. 아이고, 좋으시겠다. 송효정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효정님?
1: 네, 안녕하세요.

0: 왜 이렇게 귀엽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1: 아유,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0: 왜 긴장을 해요? 긴장하기는.
1: 처음이니까.
0: 처음이긴 하지, 예. 어떻게 네. 저랑 통화하니까 기분 좀 좋으세요?
1: 너무 좋습니다.
0: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좋은 일이 있네요. 가을에 칭 따고 간다면서요?
1: 네, 맞아요. 회사에서 당첨돼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0: 뭐가 당첨이 된 거예요?
1: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제 학습 이런 걸 이제 아이들한테.
0: 학습지.
1: 맞아요. 학습지 회사인데.
0: 예, 예.
1: 거기서 저희가 5월 달에.
0: 예.
1: 구간마다 이렇게 인센티브가 있어요.
0: 예.
1: 네, 그거를 제가 성취를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이제 남해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0: 네.
1: 저희가 이제 오전 오후에는 거기서 이제 막 체험하고 관광도 하고 이제 즐겨고 저녁에 석식 먹는 자리에서 럭키 드로우라고 네모난 박스 안에 이제 막 각자의 이름을 넣고 추첨을 했어요.
0: 예예. 예.
1: 근데 제가 첫 번째 통닭도 당첨이 되었고.
0: 어이구.
1: 그것도 너무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0: 대박.
1: 저희 선생님도 또 당첨이 되어서 맥주 두 캔도 당첨이 되었는데.
0: 예.
1: 이제 관계자분이 거기 나왔던 이름들을 다 다시 집어넣어서
0: 예.
1: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가을에 문화기행으로 아직 해외여행 어디로 하고 선정되진 않았지만 여기 당첨되신 분은 그냥 가는 거예요. 프리패스권이에요. 이랬는데 제가 당첨된 거예요.
0: 아이고 축하합니다. 운이 좋으시네.
1: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0: 아이고 그것도 당첨되시고 또 저희 라디오쇼도 연결됐잖아요.
1: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 난리 났어요.
0: 예, 아, 좋은 일이 올해 많이 생기겠네요. 마지막에 이제 하반기에도.
1: 네, 맞습니다.
0: 예, 예. 아, 그럼 지금 그 학습지 회사를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계속 근무하고 있어요.
0: 근데 그 전에는 다른 일을 하셨다면서요?
1: 네, 저는 치과 위생사였어요.
0: 그래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치과 위생사시다가 그 학습지 회사로 옮기시게 되셨어요?
1: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서 자녀가 네. 태어나다 보니까
0: 예.
1: 조금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집에서 엄마가 어떻게 아이랑 놀아주지? 이렇게 알아보다가 저희 회사에 이제 교육을 듣고 이렇게 조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플로어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일까지 하고 있어요.
0: 이 학습지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이잖아요.
1: 맞아요. 영업회사예요.
0: 치위생사로 계실 때는 그냥 혼자 그냥 저 일을 하셨을 텐데
1: 네.
0: 약간 좀 이렇게 저 활동적으로 일하시면서 좀 부담이 되거나 힘들진 않으셨어요?
1: 전혀 그렇지가 않는 게
0: 예.
1: 저도 우리가 아이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기질 성향이 있듯이
0: 예.
1: 제가 치위생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시대에 맞는 성적에 맞춰서 그냥 좋은 직업을 택한 거라면
0: 네.
1: 이게 이제 저의 성향에 맞는 직업을 이제 결혼하고 찾은 것 같아요.
0: 아 진짜
1: 네.
0: 해보니까 재밌어요.
1: 맞아요 재밌어요.
0: 재밌으면서도 돈을 좀 더 많이 버시죠 그러면 그 과거에
1: 네,
0: 비해서
1: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0: 아 잘했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벌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영업직인이 본인한테 맞는군요. 아이고 축하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칭따오로 보내준대요?
1: 네.
0: 그럼 혼자 가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1: 아까도 저희가 5월 달에 또 구간 인센티브로 제가 이제 성취를 했듯이, 저희 이번 7월 달 또 첫째 구간에
0: 예.
1: 인센티브로 칭따오가 걸려 있었거든요. 또 열심히 일해서 또 티켓 한 장을 보유하게 되어서
0: 예.
1: 저희 선생님과 또 갑니다.
0: 아, 또 가는 거. 영업을 잘하시네. 그죠?
1: 맞아. 열심히 해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목표했던 영업 그 달성을 하니까 이런 기회가 오는 거 아니에요.
1: 네.
0: 원래 이렇게 일을 활동적으로 잘하셨던 분인데 혼자 이렇게 치위생사 하시면 혼자 외롭게 오래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1: 네.
0: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았네.
1: 네.
0: 아유,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1: 감사합니다.
0: 예, 진짜로 축하드려요. 아유, 너무 대견하십니다. 예. 그러면, 여행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겠어요?
1: 네, 맞아요. 지금 저도 중국이라는 곳을 처음 가보는 거기 때문에.
0: 예, 예.
1: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선생님과 같이 가는 거라서 많이 떨리고.
0: 예.
1: 설레어요.
0: 아무쪼록 저 그 열심히 일한 당신 그렇게 보상받을 만 하니까요. 재미있게 네. 잘 다녀오시길 바라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저희가 뷰티 상품권하고 배달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예,
0: 효정 씨.
1: 네.
0: 질문이 하나 있어요.
1: 너무 좋죠.
0: 지금이 한창 휴가철인데.
1: 네.
0: 만약 휴가를 떠났어 이제 가족끼리.
1: 네.
0: 가족끼리 다 같이 네. 칭다오로 간 거야 가족끼리. 네. 도착을 했는데 딱 봤더니 집에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왔네. 효정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1: 요즘은 그거 되잖아요. 어플로 다 컨트롤 되잖아요.
0: 아니 그 본인 집이 그렇게 돼요?
1: 네, 요즘은 그.
0: 와 대박.
1: 네, 앱으로.
0: 와 대박.
1: 켜고 나와도 다 끌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효정 씨 댁이 어플로 다 끌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1: 네.
0: 알겠습니다. 효정 씨 댁은 어플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
1: 그죠.
0: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효정 씨. 자, 네. 오늘 전화 너무 감사드리고요. 칭따오 여행 잘 다녀오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Oh my god, K-pop concert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기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오늘 공식 설문이죠. 여러분들은 여름 휴가를 떠났다가 집에 에어컨을 켜놓은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할지 여쭤봤는데요. 우리 국민의 50%는 어플로 끈다. 오, 좋은데. 그 외에 동생 김지수한테 끄라고 한다.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 규리미한테 시킨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에어컨이 켜져 있을 때 누가 손 들고 와서 꺼줄 건지, 사례비는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 어서 빨리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스위스로의 노래입니다. 괜찮아 떠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 체크를 하시고 떠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 사연은 수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저도 바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가 있어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대천해수욕장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과 시원한 바다를 오감으로 느끼는 순간 파도 같은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주 떠나볼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양방면으로 모두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는 먼저 양양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고요. 이후로 내촌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일대 5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그 후로 동산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설악에서 서종 사이와 또 화도 일대로 정체 심합니다. 반대 양양 쪽으로는 화도에서 서종 사이와 이후로는 춘천분기점 일대 다시 내촌에서 서석터널 사이와 또 인제 부근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진부에서 진...

남부 3터널 사이와 다시 둔내터널 부근 또 새마을대로 정체 시작됐고요. 강천터널 3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여주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후로도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와 또 둔대 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미

0: 더욱 행복한 해피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KBS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헬스장에 열심히 출석 도장 찍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몸이 안 바뀌어? 왜 근육이 안 붙어? 이렇게 불만인 사람 많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근육이라는 게요, 운동하는 동안에 자라는 게 아니고 운동 끝나고 쉬는 동안에 생기니까요. 근력 운동하다 보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죠. 이게 회복되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단단하고 묵직한 근육이 차오르는 거죠. 운동뿐인가요? 삶의 다른 영역도 비슷할 거예요. 열심히 내달릴 때가 아니라 멈춰서 자세 정돈하고 쉴 때 더 큰 성장이 이루어지고 내실이 쌓이겠죠. 휴가 떠난 분들, 또 여유로운 휴일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오늘은 열심히 쉬세요. 진짜 큰일은 퇴근 후에 만들어지니까요.

오늘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시작하는 곡은 6080님 김민숙 씨가 골라주셨어요.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였습니다. 6080님이 저희 300평 되는 밭에 들깨를 심었거든요. 들깨 농사가 처음엔 재밌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허리 아파서 한의원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버스 기다리면서 들어요 하면서 청하셨죠. 들깨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술 많이 먹은 날 그 다음 날 해장으로 들깨 놓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술이 들깨요. 자, 미국 밴드 스타쉽의 노래 Nothing's Gonna Stop Us Now. 아주 묘한 영화였죠. 마네킹의 주제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이제 손님들이 다 떠나고 문을 닫은 백화점에 그 마네킹과 사랑에 빠진다는 그런 노래, 그런 영화였죠.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면 천국이 보여요. 이런 가사로 시작해요. 영원한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는 파워 발라드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우린 곁에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신한솔 씨가 와이프가 요리하며 옆에서 백천영 선곡은 참 좋아 좋아 이거를 연발합니다. 주말이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오 진짜요? 행복하시다니까 저도 행복하네요. 9097님이 옷가게 가서 옷을 고르고 직원한테 더 작은 거 66 사이즈 없나요? 했더니 직원이 77 사이즈는 입으셔야겠어요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클 거라고 우겼는데 아뿔싸 작긴 작더라고요. 결국 꽉 끼는 77 사이즈 사오면서 한마디 했어요. 이 집은 옷이

0: 전송 100원 콩 가입해 주세요.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잠시 광고 듣죠.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Nat King Cole과 Natalie Cole이 노래한 Unforgettable 그리고 Vanessa Williams의 Save the Best for Last 두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8월의 둘째 날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함께하고 계세요. 네, 킹콜은 뭐 1950년대 재즈 가수고 피아니스트죠. 나탈리 콜은 딸이죠. 근데 1950년대 그 아버지 목소리하고요. 1991년에 딸의 목소리가 만나서 하나가 된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네킹 콜의 솔로곡에 이 디지털 기술의 힘으로 나탈리 콜의 목소리를 더한 거죠. 듀엣곡으로 완성됐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아버지가 노래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면서 딸이 서서 노래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봤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잊을 수 없는 사람 당신입니다. 그런 노래였고요. 저도 만나봤던 미스 아메리카 출신의 가수이고 배우죠. 패션 디자이너로도 활동한

바나사 윌리엄스가 노래한 Save the Best for Last. 다른 여자한테 차이고 상처받을 때마다 찾아옵니다. 하소연도 하고 감정도 기대고 그런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뒤늦게 사랑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죠. 야, 6월에 눈 내리고 태양이 달 주위를 도는 것처럼 세상 일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우리 사이에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당신은 가장 좋은 걸 마지막에 남겨놨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9789님이 백디 사춘기 남매 구슬려서 간신히 1박 2일 강릉 가게 됐어요. 공부도 안 하면서 안 가겠다는 걸 구슬리고 구슬려서 떠납니다. 남편하고 저는 1년을 휴가만 보고 살잖아요. 아시죠? 하루지만 신나게 다녀올게요. 아니 걔들 왜 그런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부부하고 가고 싶질 않아 하죠. 어디나 다 똑같아요. 박여진 씨 19개월 쌍둥이 엄마예요. 출산 후에 19개월 만에 처음으로 3일 자유시간이 생겼어요. 어린이집 방학인데 엄마도 처음으로 방학을 즐기고 있네요. 충전 잘하고 돌아가서 다시 행복한 육아 해보겠습니다. 아유 여진 씨 축하합니다. 아이 돌보는 엄마 아주 극한 직업이죠. 아이돌 그룹의 원조죠. 뉴 에디션의 Cool It Now 준비됩니다. 10대 소년의 풋풋한 사랑 노래인데요. 난 그 애가 너무 좋은데 친구들은 자꾸 진정하래. 조심해 진정해야 돼. 야 속도 좀 줄여. 그렇게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싱어송라이터하고 프로듀서죠. 브루노 마스가 노래하는 트레저. 화려한 무대 매너까지 다 갖춘 능력자죠. 사랑하는 연인한테 하는 구애송입니다. 당신은 나의 황금별이고 나의 보물이에요 라는 노래예요. New Edition Cool It Now 브루노 마스의 Treasure.

브루노 마스가 노래한 트레저 뉴 에디션의 Cool It Now 듣고 왔습니다. 평일에는 사연창이 작아서 짧게 꺼냈던 얘기 많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보따리째 풀어놓으세요. 저 DJ 천이가 좋은 노래와 선물까지 얹어서 배달할 테니까요.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코너예요. 오늘은요, 이분의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광규 씨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어낸 이름이에요. 사연 만나봅니다. 직장인들한테 하루의 낙은 점심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점심을 기다리고 오후에는 퇴근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직장인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저한테 점심시간은 낙이 아니라 난관이 됐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로 이직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곳은요, 주 5일 중에 4일은 도시락을 업체에 단체로 주문해서 먹습니다. 근데 여직원이 많아서인지 단체로

다이어트하는 분위기예요. 샐러드와 닭가슴살, 과일 도시락이 메인이에요. 혼자 배달을 시키자니 최소 주문 금액이 안 되고요. 그래서 주 4일을 풀만 씹으면서 토끼처럼 삽니다. 남은 하루도 문제예요. 금요일은 밖에 나가서 먹는 유일한 날인데 그 소중한 시간을 사장님과 단 둘이 보내야 됩니다. 저희 회사는 여직원 4명에 사장님, 저 이렇게 6명인데 제가 남자라는 이유로 금요일마다 사장님의 런치 메이트가 된 거죠. 금요일 점심시간쯤 되면 제 뒤통수가 먼저 긴장합니다. 상규 씨, 오늘 솥밥 먹을까? 그 예약 좀 해놔요. 아, 사거리 쪽 그 솥밥집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번은 소심하게 거절을 했죠. 사장님, 오늘 점심은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사장님이 콧방귀를 끼시더라고요. 알아서 먹긴 그 대충 때우려나 본데. 아, 그러면 안 돼. 한국 사람은 밥심이야. 자, 갑시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점심 때문에 이 귀한 일자리를 내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그날은 사장님이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앞장서더니 갈비탕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의도 없이 여기 갈비탕 두 개요 하시는 거예요. 순간 방언하듯이 제 안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더군요. 저는 물냉면 먹겠습니다. 여기 갈비탕 하나, 물냉면 하나요. 사실 저 갈비탕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날만은 나도 취향이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나 봐요. 그날 오기의 물냉면 사건 이후 저의 작은 반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점심 약속이 있어서요 하고 혼자 몰래 밥 먹고 온 적도 있고요. 사장님, 오늘은 시원하게 콩국수 어떠세요? 하고 제가 먹고 싶은 메뉴를 관철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점심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올 때까지 메뉴판 앞에서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사연 쓰고 답을 갑니다. 사연에 이어서 노래 들었죠. 광규 씨가 신청하신 곡, 희열과 행복감이 느껴지는 노래. 뭐 미국의 만능 엔터테이너죠. 패럴 윌리엄스가 노래한 해피였습니다. 점심 한 끼가 뭐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중요하죠. DJ 천이도요 주 4일을 KBS 구내식당 밥을 먹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날 식당 메뉴에 따라서 오후에 에너지가 달라지고 기분도 달라지잖아요. 광규 씨 점심 독립 점심 자유 꼭 찾으시길 바라고요. 주문 도시락도 메뉴를 좀 다양하게 바꾸자고 강력하게 건의 한번 해보시죠. 사연 주신 광규 씨한테 치킨과 콜라 세트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인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게시판이 있거든요. 한번 참여해 보세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에 노래와 선물까지 따블로 얹어서 배달하겠습니다. 이희원 씨 신청곡 배달해요. 더워서 놀러도 못 다니겠어요. 시간 많은 백수 배부른 하소연하면서 The Girl from Ipanema 신청합니다 하셨죠. 이 재즈와 보사노바를 전 세계에 알린 미국의 전설의 테너 색소폰 연주자 스탠 게츠 그리고 보사노바의 매력을 세계에 전한 브라질 가수죠. 아스트루드 질베르토 브라질 보사노바의 거장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작곡을 했습니다. 이 파네마는 브라질 그 리우데자노이루에 있는 한 지역 그 해변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이파네마 소녀한테 반했다는 그녀가 그냥 지나쳐가서 시무룩해하는 아주 귀엽고 낭만적인 러브송입니다.

노래 세 곡이어 듣고 왔네요. 아, 색소폰 스탠 게츠 그리고 브라질의 세계적인 보사노바의 거장 아스트로드 질베르토의 목소리 The Girl from Ipanema 이어서 폴란드의 재즈 팝 디바죠. 바시아의 아스트라드 이 보사노바의 여신이죠. 아스트라드 질베르토 그녀한테 바치는 헌정곡이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녀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이어서 박상훈 씨가 발걸음에 탄력이 느껴지고 어깨가 살짝 들썩이게 된 노래 자미로콰이의 Virtual Insanity 신청합니다. 들으면 기분 좋아질 거예요 하셨죠. 영국 밴드죠. 자미로콰이. 이 테크놀로지 시대에 가상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좀 봐. 이건 미친 짓이야. 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지선 씨 신청곡 배달합니다. Uprising이라는 노래죠. 웅장한 사운드, 이 저항의 에너지로 가득한 영국 밴드인데요, 뮤즈.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세력한테 속지 말고 함께 일어나 싸우자, 가자 하는 노래입니다. 뮤즈의 Uprising.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일요일 임백천의 백미지 1부 마칠 시간 됐네요. 일요일 2부에는 손님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만나서 좋은 음악 듣죠. 2317님의 신청곡으로 1부 마무리합니다.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들으면서 1부 마치죠. I'll be coming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경남 지역에서는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이 35도, 부산과 울산이 39도, 양산은 4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귀경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 정체가 무척 심하고요. 더 가서도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여전히 화도분기점에서 서종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홍천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더 가서도 내촌에서 서석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내린천휴게소에서 내촌 사이와 설악에서 화도 사이로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는 영덕분기점에서 영덕나들목 사이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종로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0: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4: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5: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주세요.

0: 2010년인가요? 영국의 오디션 프로죠. The X-Factor 시즌 7에서 탄생한 영국 아일랜드 연합 보이밴드죠. One Direction이 노래한 What Makes You Beautiful이 오늘 일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요즘 뭐 솔로 가수로 너무 잘 나가는 해리 스타일즈가 있는데 이 팀 멤버였었죠. 네가 얼마나 예쁜지 너만 몰라요, 너만. 그래서 네가 더 아름다워 보이나 봐. 와, 이런 칭찬이 어딨어요. 그냥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보다 더 심쿵한 그런 멘트 같습니다. 돌밥 돌밥 지친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뭐다? 남이 해준 밥이죠. 그 밥상 오늘은 이분이 차려드립니다. 음악으로 한상 차리죠. 일요일 2부는 임준모의 식스센스 코너가 있습니다. 임준모 씨 인사 나누기 전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하고 가야죠.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많죠.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햄버거 세트, 빙수, 도넛 세트에 많이 있어요. 잠시 광고 듣고 진모 씨 만나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6: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탁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땅스.

0: 좋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임백천의 백뮤직.
1: 사람 사이는 듣기 좋은 칭찬이 아니라 뭐 장난, 농담, 뭐 깐족거림 이런 걸로 친밀도가 드러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 있는 농담.

0: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김영임 씨가 두 분의 티키타카 재밌어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가 스페인 팀처럼 이렇게 서로 패스를 잘하거나요? 티키타카를 잘하나요?
1: 예. 네. 하여튼 뭐.
0: 네. 심은희 씨는 그래도 배철수 형님보다는 순한 맛의 티키타카.
1: 야, 제가 그쪽에서 센가?
0: 아니가 더 센 것 같은데. 그쪽이 세죠. 배철수 그 형은 예. 농담을 잘 안 받아주니까.
1: 예.
0: 그죠?
1: 예. 하여튼 뭐
0: 갑자기 또
1: 그렇습니다. 네네. 네.
0: 예. 오래됐잖아요. 우리.
1: 네네네.
0: 8277님 일요일 임진모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 좋아요. 웃을 일 없는 우리 세대에 두 분이 주고받는 말들을 친하니까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아 그럼요. 우리 친합니다. 원수 아닙니다.
1: 예.
0: 네. 자 임진모의 식스센스 오늘도 만담과 음악을 오가는 한 시간인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제 안내해 주세요.
1: 이제 바캉스 시즌 네, 여름 휴가 때죠.
0: 7말 8초니까.
1: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름 명곡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0: 네.
1: 네. 뭐 너무나 많죠 여름 명곡이. 팝에서 근데 예, 여름 명곡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체로 가사가 건강해요.
0: 네.
1: 그러니까 우울한 노래는 별로 없어요.
0: 여름에 우울하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듣겠어요. 네.
1: 네. 물론 이제 그 뭐 애인이 없어서 네. 여름을 갖다 충분히 못 보내니까 그런 가사들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장조에다가 즐거운 그런 템포의 곡들이 많죠.
0: 그렇죠.
1: 네. 네. 첫 곡은 너무 유명합니다. 코코모를 할까 하다가 결국 그래도 조금 우리 시니어분들은 서핑 USA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0: 비치보이스 노래.
1: 네네. 네. 정말 캘리포니아를 대표하고 이 비치보이스의 캘리포니아와 함께 이제 미국은 이제 동부의 미국이 아니라 서부의 미국, 제2의 미국이 떵떵거리게 됩니다.
0: 아, 캘리포니아의 그 햇살, 뭐 네. 서핑, 자동차, 네? 청춘들 네. 이걸
1: 그렇습니다.
0: 노래한 거 아니에요?
1: 네. 네. 하여튼 뭐 서프가 어떻게 보면 서핑이 어떤 미국의 이 당시의 경제 상황 위용을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0: 네, 네, 네.
1: 아주 뭐 여름의 상징적인 곡이라고 해야죠. 특히 우리가 좋아했어요.
0: 미국의 그 서핑 명소를 네. 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1: 맞습니다.
0: 노래가 나오죠.
1: 어렸을 때는 이 노래 들을 때요, 제가 귀가 약해서 그런가? 근데 계속 이렇게 들려요. Dubbing USA, Dubbing, Dubbing USA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 서핑인데 왜 이렇게 발음을 하나. 근데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서핑이더라고요.
0: 나는 서핑으로 들려요.
1: 그래요? 이럴 때 좀 맞춰줘 봐요 좀.
0: 아유. 아니 더빙으로 왜 들려. 더빙한 음악 들었나?
1: 네네. 아 진짜. 아니 나 오늘 마지막 출연이야 진짜.
0: 아 본인이 이제 지금 네. 네 일단 저 본인이 나간다 그랬어요.
1: 그래요?
0: 네, 네. 지금 5년이 네. 이제 8월
1: 다 됐고
0: 아 8월 말이 5년인데 네. 네. 아 6년이구나.
1: 예. 네. 아 새로 오신 미용 그 부장한테 미안한데 아 이게 안 할래. 내 진짜 이렇게 무시당하고
0: 여보세요. 네. 내가 임진모 씨 언제 무시했어요? 네, 네. 임진모 씨가 나 항상 무시하지.
1: 자, 해변의 소년들.
0: 네. 이치 보이스의 더빙. Surfing USA.

0: 8월의 둘째 날 임백천의 백뮤직 일요일의 남자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 오늘 주제가 여름의 명곡입니다.
1: 네.
0: 먼저 첫 곡은 비치보이스의 Surfing USA 듣고 왔어요.
1: 자, 이번에는 80년대에 발표된,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제 여름, 이제 여름 노래로 예. 확실히 자리를 잡았죠.
0: 네.
1: 두 곡인데요. 하나는 이글스의 드러머죠. 돈 앤리가 솔로에서 발표한 보이즈 오브 서머.
0: 좋죠.
1: 그리고 또 바나라마 미모의 여성 3인조였죠. 크루얼 서머. 이것도 크게 히트했습니다.
0: 네.
1: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9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공이었는데 영국에서도 이 곡을 사랑받았고 그래서 영국에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바나라마의 크루얼 서머를 나중에 에이스 오브 베이스가 에이스 오브 베이스가 이걸
0: 스웨덴 밴드
1: 네, 네. 리메이크를 하게 되는 거죠.
0: 네, 네.
1: 하여튼 크루얼 서머는 지금의 근데 많은 분들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랑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 노래가 다릅니다.
0: 네.
1: 그런데 어쨌든 이 보이스 오브 서머하고 크루얼 서머는 공통적인 게 바로 뭐냐면 좀 아쉬운 여름에 대한 추억이 남아 있는 그런 노래예요. 네. 그러니까 보이스 오브 서머는 한마디로면서 그 좋았던 시절. 그 우리 여름의 소년들이 떠난 뒤에도 내 사랑은 변치 않을 거다 이런 그런 내용의 노래인데 결국은 여름 소년들은 그 한때의 추억인 거죠. 그죠?
0: 그러니까 이제 가사 보면은 도로에는 아무도 없고 네. 해변도 이제 비었고 공기 속에서 느껴져요. 여름이 저 멀리 갔다는 걸. 아 그때 참 좋았는데 하지만 내 사랑은 변치 않을 거예요.
1: 뭐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바나라마의 크루얼 서머는 정말 당신이 떠나버려서 당신이 없어서 너무 잔인한 여름이다. 너무 가혹한 여름이다.
0: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헤어진 다음에
1: 그렇습니다.
0: 홀로 남은 여성의 이야기죠.
1: 어떻게 보면 즐거운 여름이 아닌데 둘 다 굉장히 경쾌한 리듬으로 이 곡을 구성하고 있다.
0: 네네.
1: 그런 어떤 약간의 역설 뭐 그런 게 좀 더 재밌습니다.
0: 좀 재밌네요.
1: 네네.
0: 단 헨리의 The Voice of Summer. 바나나라마 크루얼 서머

0: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오늘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 주제 여름 명곡 듣고 있는데요. 두 곡이어 듣고 왔어요. 단 헨리의 보이스 오브 서머, 바나나라마, 크루얼 서머.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1: 자, 이번에는 좀 다시 좀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0: 예.
1: 이번에 좀 차분하게 가겠습니다. 서머 와인입니다. 네, 서머 와인. 왠지 모르게 여름 휴양지에서 해가 질 무렵에
0: 예.
1: 약간 앉아서 와인 한 잔하면 정말 어울리겠죠? 뭔가 낭만적입니다.
0: 느낌 좋죠.
1: 네.
0: 거기다 이제 바람이 좀
1: 살짝 불어주면.
0: 이렇게 불어주면.
1: 네. 예. 이 노래는 너무 유명합니다. 이 노래 나오자마자 67년이었죠. 나오자마자 진짜 라디오로 강타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었어요.
0: 많이 들었어요.
1: 낸시 시나트라 바로 프랭크 시나의 딸이죠.
0: 네.
1: 그리고 리 헤이즐 우드인데 여기서 리 헤이즐 우드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이게 왜 이렇게 둘이 엮이냐면 아버지가 작품 엮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0: 프랭크 시나트라가
1: 네. 왜냐하면 딸이 방황하고 도대체 갈피를 못 잡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음악 하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음악으로 좀 차분해지고 네 길을 잡아라 해서 소개해 준 사람이 리 헤이즐 우드였어요.
0: 이게 명망높은 리 헤이즐 우드는 그 당시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인데
1: 그렇죠.
0: 프랭크 시나트라는 뭐
1: 네. 엄청난 사람이니까
0: 거인인데
1: 아, 우리 딸 좀 봐줘요. 그랬더니 이렇게 봐준 거야. 그래갖고 앨범을 두 장 내는데
0: 네.
1: 첫 장이 꽤 사랑받았어요. 거기 들어있는 곡이 Summer Wine이고 사실 저는 Some Velvet Morning이라는 노래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그 앨범에.
0: 네. 예.
1: 하여튼 근데 우리한테는 Summer Wine이 남아있습니다.
0: 아, 그 리 헤이즐 우드의 그 저음이
1: 아, 진짜 끝내주죠.
0: 정말 매력 있죠.
1: 그리고 또 이 노래는 또 우리는 여름 와인이니까 굉장히 아주 좋은 내용 같은데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남자가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홀딱 반해가지고 그녀가 준 와인을 마십니다.
0: 네.
1: 그래갖고 이제 잠들어요. 그랬더니 다 날아간 거예요. 그냥 돈 뺏기고. 참. 하여튼 근데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게 또 기억이 나네요. DJ들이 이 곡을 소개하면서
0: 네.
1: 참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제목은 좋아요.
0: 그 내용은 소개를 못하는 거죠.
1: 네, 그렇죠.
0: 네. 네. 낸시 시나트라와 리 헤이즐 우드의 서머 와인.
1: 그리고 또 하나요. 네. 하나 더는 또 크리스예요. 정말 브루스 스프링스틴에 대한 영국의 응답이라는 표현을 들었던 크리스리어. 이 기타리스트죠. 슬라이드 기타. 쪽 분야에서는 알아줍니다.
0: 블루스 기타인데 네. 이제 슬라이드 기타로
1: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 노래가요 굉장히 80년대에 사랑받아가지고 거의 라이센스가 다 됐어요. 솔로 앨범.
0: 이분 허스키 보이스가
1: 매력적이죠.
0: 리 헤이즐 우드도 또 멋있지만 이 사람 네. 목소리도 아주
1: 온더비치 하여튼 크리스 여의 온더비치인데
0: 우리가 역시 똑같이 노래를 했죠 지금.
1: 그러니까
0: 이야 이거만 이제 한 번 더 할까요?
1: 네네.
0: On the beach.
1: 네, 좋습니다.
0: 이게 스페인의 어떤 휴양지로 네. 크리스리아가 놀러 갔는데
1: 네.
0: 거기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같이 보낸 추억을 회상하면서 만든 곡이라면서요?
1: 네네. 하여튼 날 그 해변으로 데려가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0: 네. 네. 자 그럼 두 곡 이어들까요? 낸시 시나트라와 리 헤이즐 우드의 Summer Wine, 크리스리아의 On the Beach.

0: 아, 이거 매력 한도 초과예요. 이 정도면. 네. 야, 정말 부럽습니다. 목소리들. 낸시 시나트라와 리 헤이즐루드의 Summer Wine. 크리스 리아. On the Beach. 아, 멋졌어요.
1: 참 멋져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기타 연주도 아주 돋보이잖아요.
0: 그냥 본인 한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역시 여름의 명곡 두 곡 제가 또 골랐는데요. 하나는 정말 제목 자체가 여름에 틀 수밖에 없는 노래입니다. Summer Breeze.
0: 아.
1: 그러니까 여름의 산들바람, 여름의 미풍인데요.
0: 네.
1: 정말 미풍을 갖다 그리워하는 게 여름인 것 같아요.
0: 이게 Summer Breeze, 여름의 미풍은
1: 네네.
0: 해발 한 7, 800m 고지에 올라가잖아요.
1: 네.
0: 그럼 해질녘에 네. 싹 불어오는
1: 그렇죠.
0: 그게 있어요. 그게
1: 아주 뭐 정말 시원하죠.
0: 네, 네네. 그 느낌.
1: 약간 우쭐하게 돼요. 그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내가 괜찮은 것 같은 느낌. 네네. 전 그랬어요.

0: 진짜로요?
1: 예.
0: 바람을 맞으면서? 아, 특이한 느낌인데요?
1: 바람을 맞았다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게 들리네.
0: 아니, 여름 바람을 맞으면서, 내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1: 그 진짜, 네. 여름에 무더운데, 약간 네. 그늘에서 산들바람 살짝 불어오는데, 거기 앉아있으면, 왠지 내가 우쭐한 느낌이 아니, 든다니까요.
0: 그 느낌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청계산에 일요일 날 가잖아요.
1: 네.
0: 그럼 한 600m 정도 올라가면,
1: 네.
0: 어디선가 네. 한 줄기 바람이 시원한 게 이렇게 불어요. 아, 그러면 뭔가 고생한 보람도 있고.
1: 그러니까.
0: 네? 땀 흘린 보람이 있으면서.
1: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약간 뭔가 이렇게 내가 도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0: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1: 그걸 얘기한 거예요, 제가.
0: 네, 예. 아우, 진짜.
1: 예.
0: 실령님.
1: 하여튼 뭐, 실생크롭스는 당대 다이아몬드 거래에서 히트곡이 꽤 많았는데 이제 네. 남은 곡은 이 곡이 됐어요.
0: 서머브리즈.
1: 또 하나는 또 여름 하면 또 떠오르는 연주곡이죠. 네. 피서지에서 생긴
0: 곡. 아, 서머 플레이스.
1: 서머 플레이스. Theme from a summer place인데 저는 피서지에서 생긴 일 너무 제목을 잘 잡은 것 같아요.
0: 우리가 네. 이렇게 번안한 거죠?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일본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영향으로 우리도 그대로 이걸 딴 거죠.
0: 아.
1: 전 사실은 뭐 태양은 가득히 그리고 또 뭐 모종이라는 옛날 영화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도 다 일본에서 그런 타이틀을 붙였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향을 우리한테 준 건데
0: 우리보다 뭐 오래전에 네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1: 그렇습니다.
0: 거기에 대한 게 뭐 네. 많겠죠.
1: 사실인데 이 Theme from a Summer Place는 뭐 듣자마자 다 사람들 다 아는데요. 엄청 히트했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 곡은요. 맥스 스타이너가 영예를 차지해야 되는데 정작 싱글로 발표된 거는 퍼시페이스가 이걸 연주했단 말이죠.
0: 그러니까 원곡이죠. 맥스 스타이너는.
1: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이 진짜 공이 주어져야 되는 건데 퍼시페이스가.
0: 편곡자가 받았구나. 그러니까.
1: 그렇죠. 네. 이걸 해서 세계적인 히트를 거두면서 완전 퍼시페이스는 올라섰죠. 그리고 이게 핫 100, 즉 싱글 차트 1위 올라갔잖아요. 9주 동안 1위에서.
0: 그죠. 9주 네. 네, 연속.
1: 그리고 밀리언셀러 싱글이었어요. 엄청난 거죠.
0: 네, 연주곡으로.
1: 네네. 네. 잊을 수가 없는 곡입니다. 네. 피서지에서 생긴 일.
0: 아, 세상 걱정 하나 없이 당신은 날 기다리고 있고 여름바람이 불어오고 내 네. 마음속에 자스민 향기가 퍼집니다.
1: 그 자체가 낭만이죠. 아,
0: 실즌 크롭스의 Summer Bridge 그리고 피서지에서 생긴 일. 퍼시페이스 악단의 연주입니다. The Theme from a Summer Place.

0: 진모 씨.
1: 예.
0: 갑자기 울컥하네요, 나는.
1: 네, 그래요.
0: 야, 이 참 이게 편곡의 중요함을 뭐 알고는 있지만 네. 펄시페이스가 진짜 편곡 기가 막히네요.
1: 아, 그럼요. 진짜 와. 그냥 피서지에 가서 네. 정말 그 추억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0: 가끔 우리가 이제 네. 바쁜 시간 내서 어디론가 여행을 네. 떠나서 그 여행지에서 돌아올 때 네. 뭔가 좀 쓸쓸한 게 있어요.
1: 맞아요.
0: 네. 그런 느낌을 너무
1: 잘 표현했습니다.
0: 잘 표현했네요.
1: 제가 이렇게 근데 그 친구들한테요. 동창들하고 이렇게 한번 한 며칠 전에 만났는데 오늘 선곡 때문에 어떤 곡이 여름에 가장 먼저 떠오르냐 그랬더니 네. 압도적 1위가 뭔지 아세요?
0: 뭐예요?
1: 원서머 나잇이에요.
0: 나중에 우리가 웃는 이유는
1: 네.
0: 왜냐면 너무 대중적이죠.
1: 너무 대중적이니까. 그런데 네. 그만큼 원서머 나잇이 아마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초반 학번들까지는 완전 지배하고 있을 거예요. 원서머 나잇이.
0: 사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그냥 네. 아바 그러면 조금 네. 아 조금 그랬잖아요.
1: 아 그때 막 레드 제플린 뭐 다 있고 있으니까
0: 그 아바가 지금 들으면 네. 뭐 이거는
1: 그렇죠.
0: 정말 최고의 노래인데.
1: 근데 참 이 영화가 사랑의 쓰잔나로 번역이 됐던 것 같은데 번안이.
0: 네, 네 영화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홍콩
1: 네네
0: 그 합작 영화였죠.
1: 네. 네. 하여튼 근데 그때 이 영화는 정말 학생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진짜. 블록버스터였어요.
0: 뒤에서도 불러봅시다. 네네. 뭐 할래요? 아비 할래요? 진추 할래요?
1: 아니, 안 돼요 저는요.
0: 그럼 내가 두 장 다
1: 원서머 나잇 해보세요 그 다음.
0: 본인이 해야지 아비 부분을.
1: 원서머 나잇
0: The stars were shining bright 그거 해야 돼.
1: 원서머 드림
0: May we
1: fancy win
0: That summer night My whole world trembled down I could have done 여보세요 내가 연습이 안 됐어.
1: 우리가. 안 됐어요. 아, 아 이제 앞으로 좀 이런 거 좀 미리 좀 연습 좀 하고 돌아야겠어요.
0: 뭘 미리 연습을 해요. 이런 거를. 뭐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야 연습을
1: 하지. 지금 신현 작가 비웃는 거 안 보여요?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아유 진짜.
0: 진추와 아비. 네. One Summer Night.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일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일요일의 남자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 오늘 여름 음악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시대가 바뀌어도 여름이면 늘 생각나고 뭐 한두 번은 꼭 통과의례로 듣는 노래들 모아서 지금 함께 듣고 있는데, 이제 임진모의 픽 역시 네. 여름 노래인가요?
4: 우리 가요죠. 여름 시즌송입니다.
3: 네.
4: 제 생각에는 이 팀의 여름 노래가 아주 중요한 궤적을 남긴 게, 여름은 왠지 락이다라는 느낌. 그리고 또 하나는 락 밴드는 기본

0: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여름 노래를 갖다 만드는 게 관례가 됐어요. 예. 이 팀 때문에 키보이스입니다.
1: 키보이스가 이제 예, 1960년, 예. 70년대 활동을 했는데
0: 1기, 2기, 3기
1: 사실은 비틀즈하고 거의 시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앞서간 거예요?
0: 그래서 예. 별명이 한국의 비틀즈고요.
1: 그렇죠.
0: 예, 키보이스. 근데 이 팀에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여름 명곡이 세 개 있습니다.
1: 예.
0: 하나가 정든배. 또 정든배는 떠난다라고 해서 그 녹음을 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너무나도 유명한 바닷가의 추억.
1: 아.
0: 오늘 이거 들으려고 그래요.
1: 그다음에 바닷가에
0: 넘버 3가 바로 이제 거의 상징이죠.
1: 네. 네. 네. 네.
0: 바로 해변으로 가요.
1: 해변으로 가요.
0: 그 세 개의 빅3가 있는 팀입니다.
1: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네. 바닷가의 추억.
0: 이거 누가 작곡했냐면요.
1: 김희갑 선생님.
0: 그렇습니다.
1: 알죠, 제가.
0: 네. 네.
1: 참 명곡 많이 만드셨어요.
0: 그렇습니다.
1: 자,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 들으면서 진모씨 보내드립니다. 다음 네. 주 일요일 다시 만나고요. 임백천의 백뮤직 내일 월요일 날 12시를 약속합니다.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한낮이 되면서 햇볕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야외 활동을 줄이고 시원한 실내나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휴가철 기간 중 귀경 방향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방향 정체는 조금씩 더 늘어서 잠시 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혼잡하겠고요. 밤 11시쯤이 돼서야 완전히 해소되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총 30km 정체입니다. 내촌일대에서 많이 막히고요. 서종에서 화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에서 청주휴게소까지 한 번에 14km 답답하고요. 이후로 경기권에서도 안성과 수원, 반포 앞두고 부분적인 정체가 이어집니다.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쌍!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와우.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7234님께서요. 은디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여기는 강원도 정선입니다. 미용실 운영하면서 콩 앱으로 빛나는 트로트 애청하고 있지요. 오늘도 미용실 찾아주신 고객님들과 함께 잘 듣고 있어요. 고마워요. 생유베리 감사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주말에 미용실이 가장 바빠요. 왜냐면 평일에는 일하느라고 미용실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새치 염색해야지. 여름에는 습도 높으니까 머리가 꾸불꾸불해져서 파마해야지. 두 달에 한 번씩 커트해야지. 미용실 갈 일이 참 많거든요. 이 시간쯤이 미용실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또 빛나는 트로트 틀어놔야죠. 그래야 진짜 애청자 반짝이 분이시지요. 그쵸? 반짝이 분들 응디 목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신다면 소리 질러!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양지은의 절세미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은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 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프닝에서 강원도 정선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 7234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딱 붐비는 시간이죠. 점심 먹고 머리나 하러 갈까 이래서 펌하시는 분도 계시고 염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미용실은 뭐 꾸준히 가줘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또 평일에는 바쁘니까 주말에 많이들 가시죠. 8018님께서 저는 토요일에 미용실 다녀왔어요. 파마하고 난 다음 날에는 머리 감으면 안 되잖아요. 월요일에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머리를 꼭 감아야 되고 이런저런 계산하다 보면 저는 토요일이 딱이더라고요. 오, 아주 계획적인 분이시네요. 저는 그냥 일요일에 머리 하게 되면 월요일은 그냥 안 감고 가는데. 7692님께서 저도 시어머님과 함께 미용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님도 파마, 저도 파마. 두 사람이 함께 거울 앞에 앉아서 파마룰을 감고 앉아있으니 그 모습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시어머님이랑 취향이 비슷하신가 봐요. 이 미용실도 취향이 맞아야 돼요. 디자이너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가 저 얼마 전에 머리 자른 거 보고 어머 너 머리 너무 잘 잘랐다. 어디서 잘랐니? 딱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야. 이래가지고 어머니 다음에 제가 다니는 미용실 한번 가서 머리 한번 커트 치세요. 이랬거든요. 또 그것도 스타일이 맞아야 돼요. 자, 머리 하시고 계시는 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주말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일요일 1부는 그 음악을 제발 끊지 마세요 DJ 마련돼 있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좋은 노래들이요. 이 시간에 많이 많이 들려드려요. 그리고 2부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함께 트로트 여행 떠나는 시간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할 거고요. 응디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도 참여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치압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자, 저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사랑.

0: 건강보험증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평소에 빛나는 트로트 들으시다가 신청곡 생각나시면 콩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반자의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요.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이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신청곡 사연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3650님께서 결혼한 딸이 고구마순 볶음 먹고 싶다고 연락을 해서 시장 가서 고구마순 사와서 데쳤다가 지금 남편이랑 둘이 껍질 까면서 듣고 있어요. 아이들은 엄마한테 말만 하면 요리가 뚝딱 나온 줄 아나 봐요. 그래도 먹고 싶다는데 만들어야죠. 응디 노동요 한 곡 신청할게요. 1호 내에 이보시게 들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아이들은 엄마한테 말하면 뚝딱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 엄마 뚝딱뚝딱 잘하지. 우리 엄마 손 빨라. 엄마한테 말하면 해주실 텐데. 아, 우리 엄마한테 말하면 바로 될 텐데. 이런 거 있어요. 결혼까지 해가지고 갔는데도 고구마서 엄마가 한 게 먹고 싶어가지고. 맛있게 해주세요. 4916님께서 응디 나와라. 응디 나와라. 오바. 여긴 울산. 오늘도 빛나는 트로트 잘 듣고 있음. 시청곡으로 주현미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 듣고 싶음. 신청곡 나와라. 오바. 그리고 응디 수고해요. 오바.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나 오바. 지금 사연이 나가고 있다. 오바. 노래는 바로 띄워드리겠다. 오바. 아, 그리고 6130님께서 안녕하세요 응디. 올해 26된 우리 아들. 밖에서는 제 앞가림 척척 해내는 듬직한 청년인데 제 눈에는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기만 합니다. 응가한의 가사 중에 마지 같다가도 막내 같다라는 말이 딱 우리 아들 녀석 이야기 같아요. 사회생활하느라 애쓰는 우리 아들 기 살려주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아들아 늘 고맙고 사랑한다. 은가은의 노래 막내딸 들려주세요. 마지인데 막내 같고 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내딸, 막내아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엄마 눈에는 40살, 50살 뭐 이렇게 돼도 아유 내 새끼 아유 물가에 내놓은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잘할 겁니다. 그래도 자 반짤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들 이론의 이보시게 주현미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 그리고 은가은의 만내딸

은간의 비난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론의 이보식의 주현미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 은간의 만냈달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 일부 코너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6738님께서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제가 은비트 애청자가 되었어요.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신청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찐 애청자세요. 7278님께서 응디 아침부터 너무 힘드네요. 강원도 사는 친척분이 직접 농사 지은 옥수수를 한 접이나 보내줬지 뭐예요. 어제 받자마자 나눔할 지인들 5명 섭외 후 소분해서 오늘 오전에 다 나눠주고 마지막 지인에겐 점심 간단히 얻어먹고 복숭아랑 자두도 얻고 그러고 나서야 귀가했어요. 그래도 반 박스나 남았는데 조금 귀찮아도 한 번에 삶아 냉동실로 직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바쁩니다. 응디에게도 나눠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뭐든 나눠줄 수 있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 기분을 노래로 더 업하고 싶네요. 진혜성의 인생이야기 신청합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아유, 아침부터 너무 바쁘게 지내셨네요. 옥수수를 아니 뭐 이렇게 받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와도 이것도 약간 처리하기 힘들어요. 뭐 나눠줄 수 있음에 참 감사하죠. 나누면은 또 기쁨이 두 배가 되잖아요. 아유 바쁘다 바빠. 얼른 하시고 좀 쉬세요. 0002님께서 응디 응디 며칠 전 집사람이 애들 데리고 1박 2일로 친구네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1박 2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세요? 오전 10시에 집에서 나와서 고창에 있는 식당 가서 밥 먹고 군산으로 폴짝 이동해서 빵집에 가려 했지만 실패. 근처 커피집에서 빙수하고 음료 포장해서 바다 앞에 주차하고 포장해온 음료와 빙수 먹으면서 라디오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알찬 하루였네요. 그런 날이 또 오겠죠? 윤태화의 찍고 찍고 찍고 신청합니다. 너무 좋네요. 에? 보통 이제 뭐 애들 데리고 갔다 그러면은 집에서 뭐 TV 보거나 게임하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 나가가지고 맛있는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빵집도 어디 뭐 맛있는 집이었나 보죠. 거기 가려고 했지만 하여튼 실패했지만 근처 가서 빙수하고 포장해 와서 바다 앞에 싹 주차해가지고 너무 낭만이 있고 좋은데요. 이렇게

즐기셨다면 집사람분이 그 애들 데리고 1박 2일로 친구 집 가는 날만 이제 손꼽아서 기다리시지 않을까. 또 낭만을 찾으러. 자,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진혜성의 인생이야기, 윤태화의 찍고 찍고 찍고.

은간의 비난트로트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진혜성의 인생이야기, 윤태화의 찍고 찍고 찍고 듣고 왔어요.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이소영님께서 우째 저는 신청곡이 안 될까요 응디? 제 신청곡 말고도 좋은 곡들이 나와서 좋긴 하지만 이제는 제 신청곡도 좀 들려줘요. 이자연의 꽃띠 동창생 신청합니다. 여기 됐어요. 듣고 있어요. 진경수님께서 구미에서 매일매일 듣고 있는 50대입니다. 지금 제 옆에서 집사람이 운전 중이에요. 김선녀 사랑한다.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신청곡도 가능할까요? 서른도에 누이 부탁합니다. 어머, 아내분 성함이 김선녀세요? 와,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있다더니 여기 계셨네요. 사랑한대요. 네. 9971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이 추천해줘서 얼마 전에 빛나들어도 처음 들었어요. 우리 신랑은 가구 공장에서 일하거든요. 평일 아침에는 출근할 때마다 허리에 복대를 그리고 손목 보호대를 차고 출근합니다. 축 처진 어깨를 보면 마음이 짠해요. 주말에는 신랑이랑 라디오 함께 듣고 있는데요. 신랑이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하면 좀 힘이 나지 않을까요? 은디, 박지연의 녹아버려요 신청할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최영호 사랑한다. 파이팅! 아유, 가구 공장에서 일하시는 게 참 고되신가 봐요.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그러시나 봐요. 진짜 지금 제가 허리랑 손목이 아픈 사람으로서 그거 참 힘든 건데. 에이, 파이팅입니다. 예, 사랑한대요. 자, 노래들 지금 바로 띄워드려요. 이자연의 꽃띠 동창생, 서른도의 누이, 그리고 박지연의 녹아버려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오!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일요일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신청곡 사연이 소개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반지의분들의 사연도 만나보고 빛나는 트로트의 주말 2부 코너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올게요. 문현주의 사랑은 만병통치약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인 만큼 고속도로는 양방향 모두 혼잡하고요. 잠시 후 4시쯤에 가장 많이 막히겠습니다. 특히 강원권을 중심으로는 귀경 방향 정체가 긴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총 34km 막히는데 설악에서 화도까지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도 정체가 빠르게 늘면서 총 50km 정도 정체입니다. 여주에서 후보분기점까지가 가장 많이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옥산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까지 한 번에 길게 막히고요. 이후로 경기권 진입해서는 안성일대와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강대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유현상의 청춘 응원가였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반제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오마이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 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일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동구님께서요, 요즘 우리 남편은 왜 그렇게 밥맛이 없다고 하는지, 오전에

마트 가서 장보고 반찬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 껍질 까면서 조기 매운탕 가스불에 올려놓고 응디 목소리에 귀 쫑긋하면서 듣고 있네요. 오늘은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더워서 그런가? 요즘 입맛 없으신 분들 많죠. 저도 여름 되면은 입맛이 없어가지고 항상 막 뭐 복숭아로 때운다거나 뭐 과일로 때운다거나 수박으로 때운다거나 뭐 이런 적 많았거든요. 뭘 해드려야 입맛이 돌아오려나? 근데 조기 매운탕 너무 맛있겠는데요? 이거 먹으면은 입맛 돌아올 것 같은데. 조종렬님께서 응디 아침에 열심히 드라이하고 나왔는데 머리가 힘을 잃고 쭉 가라앉네요. 머리카락도 얇고 힘이 없어 그런가 봅니다. 아 머리카락아 너도 힘을 내라. 나도 힘을 낼 테니. 진짜 그 이게 머리카락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날씨가요. 아무리 안에다가 막 그 빗으로 이렇게 막 그 빗어가지고 이렇게 볼륨을 한껏 올리고 와도 처져요. 진짜 아무리 드라이 열심히 해도 처져요. 진짜 힘을 내야 됩니다. 이 머리카락들도. 화이팅 화이팅. 자 노래 세 곡 들려드리고요.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올게요. 서지호의 나미가, 김우영의 도찐개찐, 그리고 염유리의 사랑바람.

0: 안전운행하세요.
1: 주말엔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봅시다. 어디로 가면 좋냐고요? 어디로 가야 후회가 없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 트로트 내비게이션 실행합니다. 8월 2일 일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을 찾아주신 반짝이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의 트롯 여행이 알차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응디가 이정표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바로 플레이, 놀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놀이하면 떠오르는 노래들과 함께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반짝이분들 이 노래 아시죠?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이 세상에서 노는 게 제일 좋은 펭귄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의 주제곡인데요. 그리고 이런 노래도 있어요. 술래.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이란 노래입니다. 이 두 곡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노는 게 최고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놀아야 된다. 이건데요. 아이들에게는 진짜 노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해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놀이로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놀이치료라는 게 있기도 하죠.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기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 말고 어른에게는 놀이가 덜 중요하냐? 그렇지 않죠.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어른들에게도 놀이는 너무나 중요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데요.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놀이가 될 수 있고 퇴근 후 혼자 소파에 누워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드라마 한 편 보는 것도 나만의 놀이가 될 수 있죠. 우리 반짝이 분들의 놀이는 어떤 건가요? 아, 라디오를 들으면서 힐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나만의 시간, 나만의 놀이를 즐겨볼까요? 조용필의 못 찾겠다 깨꼬리, 문희옥의 꽃놀이, 서인아의 고무줄.

송필의 못 찾게 따개꼬리, 문희옥의 꽃놀이, 서인아의 고무줄 듣고 왔습니다. 8월 2일 일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놀이입니다. 놀이하면 떠오르는 노래 들으시면서 응디와 계속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반짝이 7710님께서요. 저는 물놀이 안전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하루 종일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다리가 후다다다다 떨리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크, 멋지시네요. 저도 항상 어렸을 때도 어디 놀러가면 물놀이 안전 요원 분들이 딱 지키고 어디 조금 위험한 데 들어간다 그러면 호루라기로 빽 나오세요 이러시면서 안전을 지켜주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편안하게 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반짝이 최윤서님께서 응디 저는 지난 주말에 삼남매 데리고 워터파크 물놀이 다녀왔어요. 근데 아침 9시 반에 들어가서 오후 5시 50분에 나왔네요. 나올 때 저는 녹초가 됐는데 애들은 쌩쌩했어요. 내일 또 놀러 오자고 하더라고요. 응디 살려주세요. 와, 어떻게 아침 9시 반에 들어가서 오후 5시 50, 9시간을 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와, 진짜 아이들 체력은 진짜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내일 또 가자 이 말 듣는 순간 대답할 수도 없고 대답하면 진짜 와야 되잖아요. 반짝이 0441님께서

에서 응디 저는 70대 반짝인데요. 내 남은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노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으니 나도 이제는 좀 즐겨도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열심히 그동안 사셨으니까 이제는 잘 놀아봅시다. 저도 우리 반절분들께서 항상 행복하시고 에너지 넘치고 그리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인생의 기쁨을 찾는 일인 것 같아요. 빛나는 트로트 듣는 것도 기쁨을 발견하는 방법 아닐까요? 7710님께서 신청해 주신 전철의 해운대 연가에 이어서요. 최윤서님께서 신청하신 김태현의 고고고 그리고 0441님을 위해서 빛나는 트로트에서 선곡한 노래 김용임의 오늘이 젊은 날까지 띄워드리면서 트로트 내비게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철의 해운대 연가, 김태연의 고고고, 김용임의 오늘이 젊은 날 듣고 왔어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 트로트 내비게이션 게시판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주제는 일기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 주제는 비밀입니다.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하시고요. 신청곡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7360님께서 응디 첫방부터 듣고 있는 소나무 애청자인데요. 요즘 바빠서 잠시 못 들었거든요. 오랜만에 들었는데 여전하시네요. 에너지 뿜뿜. 수영 갔다 와서 옥수수와 토마토로 점심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수영장 갔다 와서 옥수수로 토마토 먹는 거. 저도 하고 싶어요. 아, 이 더운 날에 거기 수영장에 푹 빠져가지고 수영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어요. 그리고 수영 갔다 와서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토마토랑 옥수수라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두 가지를 드시고 계시네요. 임세진님께서 응디 어제 늦게까지 식당 아르바이트하고 와서 아침도 못 먹었어요. 늦게 일어나 보니 아들이 밥상을 차려놓고 나간 거 있죠? 군대 갔다 오더니 효자 됐어요. 아들아 고맙다. 이어 아들 철들었군. 효자가 다 됐어. 맛있게 드세요. 자,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성리의 이태원 연가, 차지연의 비나리에 이어서요, 윤수연의 꽃길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꾹꾹으로 이소나의 달콤한 사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양방향 정체가 가장 혼잡한 시간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내촌과 춘천 분기점 부근에서 짧게 막히고요. 설악에서 화도까지는 한 번에 17km 긴 구간 막힙니다. 이후로 덕수산패에서 강해까지도 속도를 줄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돌발 구간 있습니다. 반월터널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 45km 막히는데 여주에서 호법분기점까지 가장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신탄진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주변으로 속도 줄이고요. 이후로 옥산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까지 길게 정체고 안성과 반포 부근에서도 속도를 줄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론 천안에서만 9km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가야 할 층수를 누르겠죠? 그리고 닫힘 버튼. 사실 층수보다 닫힘 버튼을 더 먼저 누르는 사람도 많아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가만히 보면 닫힘 버튼만 유난히 달아 있어요. 우리는 뭐가 그렇게 급한 걸까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빵빵 내는 뒤차. 마트에서는 앞사람 계산 길어지면 초조하고요. 심지어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걸어 올라가야 성에 차잖아요. 재촉한다고 안 올 게 오는 것도 아니고 올 게 안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그렇게 조급증을 내는 걸까요? 그렇게 아낀 시간으로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일요일, 오늘은 조금 더 느긋하게 마음 먹는 4시.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김종서 씨의 주머니 속의 행복 듣고 왔습니다. 저는 조급함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진 않아요. 아, 볼래요? 꽃은 계절보다 먼저 절대 피지 않습니다. 그죠? 빵도 말이죠. 이 발효할 시간을 건너뛸 수 없어요. 그러면 맛있는 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급함? 빨리빨리? 이런 시대일수록 천천히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주머니 속에 행복이 뭐뭐 있지? 이렇게 여유 있게 또 꺼내볼 수도 있는 그런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는요. 이번에 라라랜드가 마법 같은 시간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주말 1부에는 말이죠.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풀이 준비되어 있고 2부에는 썬데이 레코드 함께합니다. 8월의 키워드는 때가 때이니만큼 여름 휴가 바캉스 여행지의 이 추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주말에도 라라 가족 여러분들의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저희분은 폭탄 문자 폭탄 아주 사랑합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오해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1531님이 주신 문자 좀 보겠습니다. 뽀언니, 저는 일주일 내내 출근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할머니 케어가 저만 가능해서 본의 아니게 일주일을 근무합니다. 주말이 없어요. 주말이 없어. 너무 힘들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말이죠. 요양보호사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소영님, 맨날 하체, 복부 운동하는데 안 빠져요. 안 빠져. 쉽게 빠지지 않죠. 지방을 태우는 게 가장 힘들다고. 콩디 방법이 있나요? 하다 보면 빠지는데. 그 고비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현명하게. 우리 이수영님 엄청 현명하시잖아. 똑소리 나시잖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권진홍님, 간만에 꿀맛 같은 휴식입니다. 침대에서 뒹굴뒹굴 너무 좋아요. 나도 그러고 싶다. 요즘 하루가 너무 길어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2시간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권진홍님. 사실 아침 눈 뜨고 잠들기 직전까지 저 바쁘거든요. 진짜 4시에서 6시 이 2시간이 저한테는 진짜 힐링인 것 같아요.

1556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고3 딸이 있는데요. 수박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하루에 거의 한 통씩. 어? 한 통씩? 오,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한 통씩 먹어 치우는데 이거 실화인가요?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요? 지금도 수박 사러 가고 있습니다. 좀 작은 걸로 사야 할까요? 하시면서 1556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조금 작은 걸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수박을 한 번에 한 통씩 이 배탈 설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너무 지나치게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드셔도 좀 부작용이 있을 듯한데 어머님이 작은 걸로 요즘 미니 수박 아주 이쁜 거 귀여운 거 많던데요. 작은 걸로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운동 나왔는데 힘든 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땀이 눈 앞을 가려도 음악이 즐거워서 힘을 냅니다. 아싸 신난다. 성인이 된 우리 아들 그리고 딸 초등학교 때가 생각이 납니다. 신나게 운동합니다. 김영웅님이 라라랜드와 함께 하시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자기 건강은 스스로가 알아서 챙겨야 해요. 귀찮아도 아 건강하게 살자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꾀를 내려고 하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구현님 혼자 캠핑 왔습니다. 혼자 캠핑 갔어? 오 이거 나름 낭만 있죠. 겁만 없다면 이런 여행 해보고 싶어. 혼자 캠핑 가는 거.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바람 소리 듣고 있는데 멍 때리시는구나. 이 시간이 참 좋네요. 라디오가 있으니 혼자라는 생각도 안 듭니다. 저를 위한 뽀누나의 추천곡 하나 부탁드려요.

정구현님, 제가 띄워드리는 곡이라면 다 괜찮으실까? 정구현님 문자 주셨고, 장현성님이에요. 군 제대하고 첫 주말입니다. 제대하셨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제대 잘 하셨나 보네요. 아무 계획 없이 늦잠 자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습니다. 한동안은 이런 힐링 하셔야지, 이런 충전 하셔야죠. 엄마가 차려준 집밥 먹으면서 라디오 듣는데요. 세상 참 평화롭네요. 장현성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최은주님, 초등학교 방학이라 손주 둘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애들 맡기고 친구들이랑 제주도로 놀러 갔습니다. 아, 우리 또 어머님 찬스 쓰셨구나.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아이들 체력이 어찌 저리 좋은지. 손주들은 좋지만 아들 며느리 같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요게 살짝 아쉬운 거야, 우리 어머님께서. 오늘도 아이스크림 하나로 협상 보며 간신히 버티는 할머니의 하루입니다. 우리 최은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정구현님이 뽀누나의 추천곡 무엇이든 좋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연의 꿈 정해봤고요. 이 노래 띄워드리겠고,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요. 청풀리로 다시 돌아올게요.

마음 들썩이는 이 시간 기분 좋은 노래들로 채워가 볼까요? 주말엔 청취자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 오늘은요 김현정님의 청플리로 시작합니다. 우리 집 두 마리 밥충이들이 드디어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방학 첫날부터 들리는 소리는 딱 하나. 엄마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아직 아침 먹은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미리 컵라면이랑 음료수를 한 박스씩 쟁여두고 방학 생존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문득 제 어린 시절 여름방학이 떠오르더군요. 그때 방학엔 왜 그렇게 숙제가 많았을까요? 탐구 생활, 독후감, 곤충 채집, 그리고 마지막 최종 보스, 일기 쓰기. 개학 하루 전 7월 31일, 날씨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서 괜히 마당에 나가 하늘 한번 올려다보고 맑음, 맑음이라고 적었던 기억. 모두의 어린 시절이 그렇잖아요. 숙제는 늘 벼락치기였지만 여름엔 친구들이랑 해질 때까지 뛰어놀았습니다. 개울에서 첨벙거리다가 집에 오고요. 골목에서 놀다가 현정아 밥 먹어! 엄마 목소리가 들려야 비로소 하루가 끝났으니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숙제보다 추억을 하나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여름을 떠올렸을 때 방학 숙제보다 친구들 얼굴이 먼저 생각나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손가락의 풍선, 그리고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동물원의 회화동, 이렇게 세 곡 만나봤습니다. 우리 김현정님 감사합니다. 이 요즘 초등학교는

방학을 충분히 쉬게 하자 뭐 그런 취지로 숙제를 크게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라라랜드 하면서 알게 됐는데 또 중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얘기 들어보면 이 정식 방학 숙제 뭐 이런 것보다 수행평가 그리고 독서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권장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일기 쓰기 기본이었고 독후감 그리고 수학 문제집 풀기 한자 쓰기 탐구과제 진짜 많았었는데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아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방은영님이 되겠습니다. 만나보죠. 콩디 저는 올해 50살입니다. 시간을 딱 31년 전으로 돌려보니 1995년 봄 대학교 1학년 신입생 환영회에서 만난 같은 학과 선배가 떠오릅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정말 있는 거구나 라는 걸요. 그 선배가 웃는데 괜히 저도 따라웃고요. 괜히 마주칠까봐 캠퍼스를 서성이고 괜히 시간표도 한 번 더 들여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사랑이었더라고요. 수업보다 연애가 더 재밌었던 20살. 캠퍼스를 함께 걸으며 카세트 테이프를 돌려 듣던 노래들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 시절의 설렘을 데려다 줍니다. 그때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5: 메디힐 토너 패드.
7: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8: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9: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8: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텍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씨텍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0: 이번에 라라랜드 방은영님의 청풀리에 이어진 세 곡이었습니다. 신해철 씨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투투의 그대 눈물까지도,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이 첫사랑의 얼굴? 가물가물하죠. 뭐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첫사랑의 얼굴들은 가물가물해져도 그 시절 함께 듣던 노래들, 참 이상하게도요, 전주만 흘러도 그때 그 추억, 그 시간들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가사가 다 생각난다 하시고, 또 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 몸이 기억을 하고 있네, 마구 흔들어 제꼈다는 그런 사연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라라랜드에 신청하는 수많은 곡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추억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청불리에 소개된 김현정님 그리고 방은영님에겐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7님, 뽀니 언니 남편이랑 프리다이빙 다녀오는 길인데, 프리다이빙 재밌죠. 이 BCD 안 차고, 레귤레이터 안 물고, 그냥 그 핀만 차고, 진짜 인어공주가 따로 없잖아요. 프리다이빙 다녀오는 길인데 남편은 라디오를 안 듣거든요. 그래서 뽀니 언니 문자 소나기 좋아한다고 꼬셔서 틀었습니다. 그쵸, 저 문자 소나기 좋아합니다. 김동현 씨 라라랜드 듣고 같이 가야지 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랑한다고도 전해주세요. 373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내분이 김동현님 엄청 사랑한대요. 사랑한다고 꼭 좀 전해달라 하셨어요. 오늘 1부 끝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끝곡은, 1부 끝곡은 이승환 씨의 천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2부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김동현 씨, 2부 같이 가야지.

0: 1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계속해서 귀경 방향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까지 밀리고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또 매송부터 용담터널까지도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비룡분기점에서 대전까지 밀리고요. 옥산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여전히 충청권 통과하기가 가장 어렵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론 총 40km 정체인데 여주에서 호법분기점까지 가장 많이 막힙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내촌에서 밀리고 동홍천에서 춘천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경기권 진입해서는 서종에서 화도까지 가장 답답합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은램프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57번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영화는 1999년 개봉한 영화 노팅힐입니다.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러브스토리. 영화의 마지막을 더 아름답게 완성한 건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엘비스 코스텔로의 쉿.

라라랜드 일요일 주말의 명화 노팅힐의 주제곡 엘비스 코스텔로의 쉿 듣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 촬영 장소를 서치해서 진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영화 휴그랜트가 운영했던 그 여행 서점인가? 거기가 실제로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지인이 촬영을 위해서 만든 세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랬는데도 저는 촬영 때문에 일 때문에 겸사겸사 영국을 갔어요. 가서 시간을 내서 이 촬영지를 가봤습니다. 아, 그때 갔는데 이 영화 아무리 뭐 세트

0: 촬영을 위해서 만든 세트였다고 해도 그런 거리거리들이 영화를 여러 번 본 사람들은 아 여기구나 단번에 알 수 있잖아요. 그 파란 대문 영화에서 유명해졌던 그 파란 대문도 실제로 노팅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주위를 둘러보면서 여행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영화는 제가 타이타닉 삼국지 이후로 제일 많이 본 영화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할 것 같은 스토리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줄리아 로우치의 미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라라랜드 주말의 명화 지금 봐도 아름다운 영화 노팅힐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는요. 선데이 레코드 함께합니다. 8월의 키워드 여름휴가 되겠습니다. 라라 가족들은 휴가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디로 훌쩍 떠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궁금증을 열어보겠고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카린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오후 기억 처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썬데이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추억 저장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썬데이 레코드 라라랜드 썬데이 레코드 8월의 키워드는 여름휴가 바캉스의 추억인데요. 여러분의 뜨겁고 아찔하고 재미난 여름휴가 이야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먼저 첫 번째 레코딩 주인공은요. 배정식님이 되겠습니다. 바캉스의 추억 2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20여 년 전 여름 우리 가족은 충무에서 배를 타고 40여 분 들어가는 작은 섬 소매물도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첫날은 정말 꿈 같았어요. 저는 낚시를 하고 아내와 두 아들은 바다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했었죠. 저녁에는 직접 잡은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여 먹고 소주도 한잔했습니다. 크으, 역시 휴가는 이런 맛이지. 그런데 새벽쯤에 텐트에 비 내리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어보니까 폭우가 쏟아지더군요. 아, 조금 이따 그치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 비는 장마였습니다. 외딴 섬이라서 그런지 피서객들도 별로 없는 섬. 파도는 점점 거세졌고 섬으로 들어오던 배는 아예 모습을 감췄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고요.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비는 쏟아지고 애들은 울고 결국 텐트 안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애들은 생라면을 부숴먹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워있고 아내는 텐트방만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우 비야 그만 와라. 제발 좀 그쳐라 좀. 그렇게 장마가 시작된 지 6일째 되던 날 드디어 비가 그치고 충무에서 섬으로 배가 들어왔는데 저와 아내 두 아들은 거의 탈진 상태가 되어 배에 올라타자마자 모두 갑판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눈을 떠보니 우리 가족은 모두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더군요. 배 선장이 갑자기 쓰러진 우리 가족을 충무의 병원 응급실로 데려다 준 거였습니다. 20년 전 소매물도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하답니다. 저희 가족은 그 후 20년 동안 섬으로 절대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정인의 장마, 유엔의 파도, 이승기 씨의 여행을 떠나요였습니다. 어우, 아주 아찔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배정식님의 사연이었어요. 이 소매물도 경상남도에 있죠. 통영에. 그 유명한 볼거리로 소매물도 등대섬이 아주 유명하고 이곳에 좀 특별한 게 저도 예전에 급여행으로 급번 여행으로 가서 알았는데 특별한 점이 모세의 기적처럼 이 바닷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또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썰물 때가 되면은 소매물도 등대섬 사이에 자갈길이 쫙 드러나고요. 그리고 밀물이 되면은 바다가 또 이렇게 싹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건널 수가 없죠. 그걸로 아주 유명한데 소매물도에 갇혔던 꽤나 오랫동안 갇히셨어요. 그렇죠? 추억이 있는 노래샵 선데이 레코드 8월의 주제 여름휴가 바캉스의 추억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코딩은요. 구귀영님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10년 더해서 올라가네요. 30년 전. 30년 전 23살이었던 저는 친구 셋과 함께 배낭을 메고 텐트를 싸서 울진으로 향했습니다. 8월 초 망양해수욕장은 그야말로 사람 반, 모래 반. 우린 겨우 해수욕장 한구석에 텐트를 치고 곧장 바닷가로 뛰어들었습니다. 신나게 물놀이를 즐긴 뒤 저녁에 시원한 수박을 안주삼아 맥주를 마시고 있을 즈음 백사장 한 곳에 무대가 세워지고 플랜카드가 붙었습니다. 망양해수욕장 수영복 댄스 대회. 잠시 후 망양해수욕장 수영복 댄스 대회가 시작됩니다. 야, 우리 나가야지. 진짜? 왜? 너 자신 없어? 아니, 자신이 왜 없어? 우리가 누군데? 가자! 그 시절 대구에서 나이트클럽 죽순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춤에는 자신이 있었던 우리. 게다가 상품 진열대를 보니 내 눈에 딱 들어온 DVD 플레이어. 어머, 저거다. 저거 우리 거야. 댄스 대회가 시작이 되고 참가자 20명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말이죠. 상품 생각에 저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흔들었습니다. 그래, 오늘만큼은 내가 주인공이야. 그런데 옆에서 친구가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야! 비키니! 비키니! 어? 비키니가 왜? 다들 비키니 입는데 왜? 저는 계속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거의 울먹이면서 외쳤습니다. 아니 꿈! 비키니 꿈! 그제야 느껴진 허전함. 비키니 수영복의 매듭이 아슬아슬하게 풀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백사장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사회자도 웃고 관객들도 웃고 친구들은 얼굴을 감싸고 웃고 저는 급히 매듭을 다시 묶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끝난 댄스 대회. 사회자 왈. 오늘 최고의 인기상. 과감한 퍼포먼스로 큰 웃음을 준 비키니 사총사. 해변의 사람들은 또 한 번 크게 웃었고 저는 선풍기 하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런. 우리 춤 잘 춰서 받은 거지? 아니야. 웃겨서 받은 것 같아. 상품 욕심 하나로 백사장을 뒤집어 놓았던 30년 전 그 여름날의 댄스 대회가 생각났습니다. 비록 창피했지만 젊은 날의 엄청난 추억이네요.

they have the extra and the cool.

아바의 댄싱 퀸, LPG의 바다의 공주, 쿨의 해변의 여인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주 잊지 못할 정말 아주 강렬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오셨군요. 구귀영님의 30년 전 망향해수욕장의 추억 만나봤습니다. 선데이 레코드 오늘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장종성님이 보내주셨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처남 내 가족과 당일치기로 계곡이나 워터파크를 자주 다녔습니다. 문제는 애가 넷이었다는 것. 놀다 보면 첫째 어디 있어? 찾아오면 둘째는? 둘째 찾아오면 막내는 또 어디 갔어? 하루 종일 아이들 이름만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날도 신나게 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짐을 싣고 아이들 태우고 저는 당연히 막내가 처남 차에 탄 줄 알았습니다. 가끔 서로 차를 바꿔 타기도 했으니까요. 출발하자. 차 두 대가 출발했습니다. 놀던 곳에서 10분쯤 달려 휴게소에 들렸죠. 그런데 처남, 우리 막내 거기에 있어? 차에? 아니, 형님 차에 탄 거 아니었어요? 심장 철커덩. 차 두 대가 동시에 출동해서 되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행히 평소 아이들에게 늘 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안 보이면 절대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알았지? 제발? 제발 그 말만 기억하고 있기를. 숨도 제대로 못 쉬며 도착했는데 막내가요. 우리가 헤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얌전히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우리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아이보다 먼저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새로운 규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차에 타면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번호 시작. 첫째 1번, 둘째 2번, 셋째 3번, 막내 4번, 끝. 아찔한 휴가의 추억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좋다.
1: 노래 세 곡도 만나봤습니다. 태진아 씨의 미안 미안해, 성진우 씨의 포기하지마, 소찬이의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어우, 마지막 사연이 제일 아찔했네요. 진짜 눈앞이 하얘졌을 것 같아요. 시계 부드등 우산 충전 패드 세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랜드 선데이 레코드 8월의 키워드는 여름휴가 되겠습니다. 여행지의 추억, 행복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악몽 스토리도 있을 수 있겠죠. 어린 시절의 그리운 얘기부터 작년 올여름 휴가지 이야기도 다 좋습니다. 어디로 가셨었는지, 누구랑 가서 어떤 일을 만나셨는지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입니다. 김현정 씨의 멍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경남 양산은 42.5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도 더 확대됐는데요. 온열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시원한 곳에서 수분 보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귀경방향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김해 쪽으론 대동 2터널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충주분기점에서 밀리고 감곡부터 여주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창원 쪽으론 여주에서 감곡까지 한 번에 10km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까지 밀리고 안성일대에서 7km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서울시내도로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향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어떤 샌드위치 가게에 가면요, 빵의 크기와 종류부터 들어가는 속재료와 소스, 거기에 곁들일 음료까지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게 하나하나 다 고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선택지는 행복한 고민이 되는 동시에 아, 대체 뭘 어떻게 골라야 하나? 이렇게 난감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입는 것부터 먹는 거, 갈까 말까, 살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지 앞에 놓여

보이게 되는데요. 선택의 폭만 줄어들어도 피곤함이 확 줄어든다고 하죠. 저녁 6시 예, 우리 수디인을 택해 주셨으니까 그 뒤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아서 센스 있게 좋은 음악들로 편안하게 모십니다.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8월 2일 일요일 저녁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김현웅님께서 최연재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청해 주셔서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자, 일요일 잘 보내셨어요? 그 많은 선택지 중에 우리 방송 골라주셔서 감사하고요. 뭔가 지금 이맘때가 되면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가방을 싸는 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옷을 어떤 것을 골라놔야지 내가 내일 아침에 허둥지둥 안 하고 나갈 텐데 하면서 고를까 말까, 아 그냥 누워있자, 일어설까, 밥을 먹을까 말까, 이런 시간이 딱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B와 D 사이의 C라고 하죠. Birth와 Death, 탄생과 죽음 사이의 C, Choice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선택을 미리 잘 해놓으면 좀 걱정이 없습니다. 예, 부디 편안하게 걱정 없는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저녁 6시부터 8시는 여러분의 선택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와 함께 하겠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잠시만.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저는 이노진이고요. 보내주신 사연들 좀 보겠습니다. 김나연님, 매일 저녁 6시만 되면 스윗드라이브를 켜고 아이들의 저녁을 준비하는 애청자입니다. 근데 제가 집안일을 하다가요 발을 다쳤는데 뼈에 금이 갔대요. 아이들 방학인데 다쳐서 더 속상합니다. 유유. 진짜 나연님 어쩌다가요. 아, 저도 얼마 전에 책상 그 기둥에 그냥 새끼발가락을 탁 찧어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자책하게 돼. 또 넉넉히 걸었다. 제가 항상 오른발이 조금 팔자로 약간 바깥으로 나와 있거든요. 걸어다닐 때. 쓸고 다니는 거지. 혹시 그렇게 다치신 게 아닌가. 뼈에 금 갔으면은 그거 꼭 치료받고 기부스까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본인이 다치셨는데 아이들 챙겨주지 못하고 신경 쓰일까봐 더 걱정하신 우리 나연님, 아이고 안쓰러워요.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아이들도 도와줄 겁니다. 그죠? 그리고 6072님, 인디, 첫째 딸이 뒤집기에 성공했다고 사연을 보냈던 쌍둥이 아빠입니다. 아, 기억납니다. 한 2주 전이었나요? 아, 그래서 쌍둥이니까 바로 뭐 이틀 뒤나 하루 뒤에 같이 뒤집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둘째도 드디어 130일 만에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스위스로의 사랑해 들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잘 됐네요. 아이고, 첫째 뒤집기 성공하는 방송 들으시고 막내가, 아이 막내랜다, 둘째가 나도 그래야겠다 해서 불과 한 일주일, 이주일 만에 으쌰 영차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뒤집기 성공해서 얼굴 이렇게 가눌 수 없는 목에 힘주면서 이렇게 들고 엄마 아빠 보면서 하하하 이러는 모습 너무 이쁘죠. 사진 많이 찍어 놓으셨어요? 아유, 귀엽겠다. 좋습니다. 축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스위스로의 사랑해 띄워드리고요. 여기에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까지 이어서 듣고 올게요.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노래는 우리 둘째 뒤집기 성공한 거 축하하는 의미로 스위스로우의 사랑해 들려드렸고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저녁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6735님, 인디,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저희 가족은요, 통영에 가기로 했어요. 맛집이랑 카페 찾아보는 중인데, 와, 벌써 너무 기대가 돼요. 통영 명물이요, 충무김밥이랑 꿀빵이라던데 꼭 먹고 오려고요 하셨어요. 가, 딱 갈 목적지 정하고 이제 그 통영만 치면 검색어에 맛집이 딱 뜨죠. 가볼 만한 곳 딱 뜨고요. 야, 거기 한 군데씩만 돌아다녀도 코스가 제대로죠. 잘하셨습니다. 그 항상 어디 가면은 명물이 그 대전에 거기만 이렇게 다녀왔다는 사연만 봤다가 통영이라고 하니까 또 참신하기도 하고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지님, 주말에 부모님 따라 시골 가서 옥수수를 수확했어요. 5시간 동안 밭에 있으려니까 야, 이 땀방울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차에 가득 싣고 올라와서 열댓 군데를 돌면서 옥수수 나눔을 했거든요. 뿌듯합니다.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가, 그 나눔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또 복 받으셨나. 이렇게 싱싱한 옥수수, 차진 옥수수, 아유, 바로 쪄먹고 너무 맛있어, 어쩜 이렇게 달아 하시겠네요. 잘 다녀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QWER의 내 이름 맑음까지 듣고 오죠.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 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김장훈의 혼잣말이었습니다. 우리 서연숙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일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덴마크 공주님께서 사연 보내셨네요. 반바지 사러 가야겠어요. 분명 작년까지 헐렁했던 옷인데 허리가 꽉 맞아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흐. 몸 관리 잘못해서 생돈 나가려니까 기분이 꿀꿀합니다. 아유, 그랬어요. 1년 만에 그랬어요? 아유, 왜 그랬을까? 뭔가 뜨거운 물에 빠졌나? 줄어들었을까? 요즘 반바지 좀 싸게 많이 파는데 있더라고요. 가서 맞는 거 사 입으시고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많이 드셔야 됩니다. 체력 보충. 예. 1120님. 남편 졸라서 마트, 아울렛, 할인 매장 세 군데 돌고 왔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아쉽다고 하니까 남편이 이 정도면 거의 뭐 남편 학대 아니냐고 합니다. 에이, 뭐 이 정도 돈 거 가지고 백기를 들다니. 나 약하기는. 아내의 쇼핑에 기꺼이 동참해 준 남편에게 싸이의 챔피언 들려주고 싶어요. 아, 너무 그 타박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으시면서 고맙다 말하시고 또 당신 챔피언이야 오늘 고마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정말 너무너무 많은 곳을 힘들게 돌아다니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 대단하다. 자기 체력 진짜 와, 나는 따라갈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 다 다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요. 아주 알찬 쇼핑 잘 다녀오셨으니까 챔피언 노래 띄워드립니다. 싸이의 챔피언. 그리고 남편의 말입니까? DJ DOC의 나 이런 사람이야. 힘들어도 다 따라당기고 도와준다고. 그리고 블락비의 허까지 세 곡 듣죠.

블락비의 Her 듣고 오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노래는 싸이의 챔피언, DJ DOC의 나 이런 사람이야 였고요. 신나니까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싶어요. 클레오입니다. Good Time.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영양약품.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1: 오래오래 락토핏.
12: 종근당 건강
13: 건강기능식품.

0: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노진입니다.
1: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벌써 한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1416님께서 파주 드라마 촬영장 세트 마감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한 작품을 위해 고생하는 모든 스태프들 너무 멋집니다. 내일은 다른 현장에 또 나가야 돼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데 제 나이 52 더 기꺼이 흠뻑 즐겨보려고요 하셨습니다. 예, 다른 사연들 중에 우리 세트 감독님, 네, 무대 감독님 사연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요, 저랑 비슷한 나이대인데 어떤 그 대표님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계속된 일 하시면서 너무 더운 여름에 힘드실 텐데 꼭 잘 쉬어가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다. 창작에 딱 한몫하고 계신다. 이렇게 기꺼이 박수를 쳐드립니다. 자, 1부 끝곡 7455님이 신청하신 세븐의 열정 들으시고요. 우리는 2부에서 신청곡 하이웨이에서 만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인 만큼 오늘 고속도로는 양방향 모두 혼잡했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가장 교통량이 많았는데요. 지금도 귀경방향 정체는 꾸준하고요. 밤 11시쯤 완전히 해소되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까지 14km 정체입니다. 이후로 서울 도심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동홍천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밀리고 서종에서 화도까지 막힙니다. 더 가서 덕수산패에서 강해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밀리고요. 여주휴게소와 북수원 부근에서 짧게 속도를 줄입니다.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1: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0: 가족이란 뭘까요?
1: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0: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1: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0: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2부 시작되었습니다. 김진표의 사랑해 그리고 생각해 들으면서요. 자, 이제 잠시 후엔 신청곡 하이웨이로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와 한병 혈당차 히피스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사랑은

음악으로 달리는 시간. 탑승 요금은 신청곡 한 곡이면 충분합니다. 신청곡 하이웨이.

많이도 필요 없어요. 듣고 싶은 노래 딱 한 곡씩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듣고 싶은지 이유까지 살짝 곁들여주시면 더 좋고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

0: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문성준님, 저는 섬에 살 때부터 라디오를 옆에 끼고 살았어요. 지금도 항상 라디오는 저의 분신입니다. 오늘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날이 저물어가네요. 노래 들려주세요. 이문세의 붉은 노을. 아, 역시 라디오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성준님께서 이 시간에 딱 어울리는 붉은 노을, 마치 지금 시간에 어떤 주제곡 같은 노래 딱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이이오님, 저희 집이 30년 만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설레면서도 와, 이 짐 정리에 아찔한 요즘입니다. 묵은 짐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아빠가 한창 모아왔던 LP를 발견했지 뭐예요. 제가 가져도 되냐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냉큼 제 방으로 다 모셔왔습니다. 부자된 기분이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 신청해봐요 하셨습니다. 신청곡 듣고 소름 끼쳤어요. 저도 부모님이 모아둔 그 LP,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선물 받았던 LP 이렇게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저도 이사할 때 남겨왔거든요. 그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LP가 있었거든요. 와, 맞아요. 귀하죠. 그때 추억이 녹아있고 나의 진짜 그거 하나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추억이 녹아있죠. 8761님, 8월 안산에서 하는 페스티벌에 스위스로우가 출연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요일 밤이라서 살짝 부담이 되나 싶었는데 웬걸, 다음날이 17일 대체 휴일이군요. 다행히 가벼운 마음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디, 그날 만나요. 신청곡은 무한궤도의 여름이야기입니다. 오, 이 신청곡 역시 소름 돋았어. 저 중학교 때 별밤 뽐내기에서 우승했던 곡이다. 와, 여름이야기.
1: 여름날 햇빛 속에 옛 동네를 걸어가다 건널목 앞에 있는 그녀를 보았지.
0: 아우, 좋아. 스위스로의 페스티벌 소식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6일 날 해요, 안산에서.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해요. 그 다음날 놀아

이문세의 붉은 노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이의 꿈,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 하이웨이. 5146님, 이노진 선배님, 음악하는 후배 이태서입니다. 인사 남깁니다. 지금 늘 그랬듯이 라는 제목의 세 번째 싱글곡을 발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사랑할수록 신청할게요. 아이고 우리 후배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 요즘같이 정말 저 음악을 만들고 창작하는 게 쉬우면서도 되게 어렵고 도전이 편하면서도 이루기가 정말 까다로운 이 지금 음악 시장에서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우리 이태서 뮤지션님 잘 되시길 바랍니다. 늘 그랬듯이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들어주세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4347님, 신나는 노래도 좋지만요 분위기 있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녹색지대의 준비 없는 이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애창곡이기도 해요. 아유 그럼요. 녹색지대의 노래 정말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때를 수놓았던 절절한 발라드 기가 막히죠. 자 1521님, 엄마랑 둘이 여행을 왔는데요 엄마가 취했나봐요. 갑자기 첫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에게는 비밀이에요.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들려주세요. 아버지한테 비밀인데요 그 첫사랑 그분께서 이 노래를 기타 치면서 기가 막히게 불렀었나봐요. 어떻게 예 어쨌든 저는 예 명령대로 할 뿐입니다. 자 부활의 사랑할수록 녹색지대의 준비 없는 이별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들려드립니다.

부활에 사랑할수록 녹색지대에 준비 없는 이별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듣고 오셨습니다. 신청곡 하이웨이. 어서오세요 4279님.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1반 서채희예요. 엄마랑 같이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제가 신청곡이 있어요. 그건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에요. 아이 귀여워요. 아 1학년 1반. 중학교는 아니겠죠. 고등학교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청곡이 있어요. 그건 자전거 탄 풍경에 이러니까. 아, 귀여워 채희야 귀여워. 어쩜 이렇게 이쁜 노래를 또 듣고 싶었어. 진짜 이쁜 노래죠. 아이고 삼촌도 동화 읽는 느낌으로다가 같이 들을게요. 고마워요. 6569님 인디 제 생에 처음으로요 33평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요 숲세권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김동률의 출발 신청합니다. 와 쾌거다 쾌거. 아 이런 기쁜 소식이 요 근래 없었는데 우리 스틴 너무 잘 되셨네. 야 숲세권이야. 야 자연과 경치 너무 좋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야 정말 예, 앞으로 쭉쭉 우상향하는 그런 평안한 행복한 일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죠? 3464님 황금 같은 주말 집에서 혼자 쉬고 싶었는데 아이 여친에게 차인 친구를 외면할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술 먹고 노래 부르는 내 친구 정말 진상이네요. 버스커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걸 신청할게요. 딱 이렇게 부르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왜 그러시나요? 막 이러면서 아이고 옆에서 그래도 3464님께서 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위험한 남자입니다. 옆에서 잘 도닥도닥 해주세요. 아 왜 차였대. 아, 속상하네 나도. 아, 자 들려드립니다 노래들.

0: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일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두 시간 잘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곡이 너무 정말 소위 진짜 너무 식상한 표현인데 주옥 같아서 가지고 진짜 정말 즐겼습니다. 호강했어요. 감사해요. 오늘 신청곡 하이웨이에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다 있다는 생활용품 가게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당첨자 명단은 우리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본문에다가 남겨주세요.

자, 일요일 마지막 끝곡 이현우가 부릅니다. 나의 노래.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경남 양산은 42.5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도 더욱 확대됐는데요.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원한 곳에서 수분 보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경 방향 최대 정체 시간은 지나면서 정체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까지 10km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횡성휴게소에서 새말까지 정체 남아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충주 분기점에서 짧게 밀리고요. 감곡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동홍천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밀리고 서종에서 화도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각자가 느끼는 재미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남들에게는 시간 낭비일 뿐인 일도 거기에 푹 빠져있는 사람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 되죠. 작은 피규어를 몇 시간 동안 닦고 음반 한 장을 반복해서 듣고 낯선 도시의 골목 사진을 모으거나 기차 시간표를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언가에서 기쁨을 인식하는 일,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게 설령 무의미한 일일지라도 내가 기쁨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근사한 일인 거죠. 작은 기쁨들과 함께 아름다운 주말 보내셨길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블루 원 러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8월 2일 일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왠지 예술 작품이나 자연의 절경에만 붙일 수 있는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에게 작은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예. 개념이 좀 확대된 거죠. 좀 다를 수도 있고, 작은 기쁨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충분히 이 아름다운 주말을 보내신 겁니다. 일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3: 이영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2: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One Direction, What Makes You Beautiful 들었습니다. 7131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지난번 당반 8주년 기념사 하시는 거 듣고 그때부터 간간히 듣다가 예,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간간히 듣다가로 두 번씩이나 쓰셨어요. 정말 간간히 들으셨나 봐요. 편안하고 좋네요. 예, 앞으로도 종종 들을게요. 예. 기념사라고 하니까 뭔가 제가 정장을 입고 이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축하의 멘트였죠. 축하의 말. 예. 저희랑 이제 똑같이 8주년이니까 8주년을 맞았거든요. 같은 날에 시작을 했어요. 예, 저랑 똑같이 이상엽 아나운서가 당밤을. 그래서 이제 예, 축사, 그렇죠, 축사. 예, 아유, 축사도 너무 좀 엄근진하다. 아무튼 해줬는데 그날 저기 이상엽 아나운서하고 이재후 아나운서하고 둘이 뭐 생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를 보니까 이재후 아나운서가 그 제 축사를 듣고 나서 아우 얘 건 너무 길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야 해달라 그래서 해줬더니 해줘도 뭐라 그러고. 하긴 뭐 이재후 아나운서는 예, 당밤지기가 아니고 거기 저기 게스트로 나간 사람이니까 뭐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본인 분량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상엽 아나운서한테 아니 이재호 아나운서가 그랬다며 재호 형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며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도 네가 축사해줘서 고마웠어 이렇게 예, 형도 지루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금 길긴 하더라. 예, 아무튼 8주년 예, 같이 맞았고 예, 상부상조 해야죠. 예. 뭐 같은 시간대는 아니지만 예, 드림팝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2일 일요일 밤입니다.

내 사연이 언제 나올까 기대 없이 그때그때 감정을 실어 보냅니다. 엊그제는 아내하고 대천 가서 회 한 접시 먹고 파도 소리 듣고 발 한 번 담그고 왔습니다. 커피 쿠폰 주신 걸로 생색도 좀 냈어요. 행복은 정말로 가까운 데 있더군요. 보니엠 해피송 부탁드립니다. 예, 문자가 많이 와요. 많이 보내주세요. 8325님 문자 보내주세요. 예, 아, 다음날 소개되는 게 어딥니까? 그래도 계속 듣고 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아니 저희가 음악이 주로 많이 나가는 방송이어서 사연을 막 그렇게 많이 소개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예,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예, 그 다음날이 빠르면 뭐 그 다음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 좀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고, 예, 꼭 전해드린다라는 거, 예, 요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8325님한테 또 생색 내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보니엠의 해피송, 예, 신청하신 곡 듣고요. 볼티모라, 타르잔 보이까지 두 곡이에요.

8325님이 신청하신 보니엠의 해피송 들었고요. 볼티모라 타잔보이 들었습니다. 8월 2일 일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예,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고요.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훈 씨,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서 고객에게 빵과 커피를 사드렸는데요. 오늘 그 선행의 보답이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빵을 주시며 다음에도 또 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어려우신 분인데 그 마음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병원에서 고객에게 빵과 커피를 사드렸다. 병원 직원이신가? 그러신 것 같겠죠? 병원 직원이시니까 예, 거기 오는 이제 환자분들을 고객이라고 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빵을 예, 빵을 또 이제 그분이 사주셨군요. 다음에 또 사주시겠다고. 상황이 어려우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어떻게 또 개인적인 상황을 알고 계신 건가요? 그러시구나. 예. 아니 상황이 어려우신데도 이렇게 또 보답을 받으셨는데 또 아니 이렇게 저기 선의를 받으셨는데 그걸 또 베푸시는 거군요. 형편이 좀 안 되고 어려우면 내가 어떤 그 베품을 받아도 그거를 다시 이렇게 아이 내가 그래 내가 좀 형편이 좀 좋아지고 상황이 나아지면은 내가 다시 또 베풀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있는 거를 그냥 부족하나마 이렇게 왜냐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베푸시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데 와 그 마음이 진짜 이렇게 되면 뭐 또 서로 이렇게 베풀고 예, 그러시는 거죠. 아 맞아요. 또 부담되시니까 부담되실 수 있으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좀 받으시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뭘 이렇게 안 베푸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분이 이제 충분히 마음을 아셨으니까 예. 예,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뭔가 계속 이렇게 베풀고 또 받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이상훈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8761님 산책을 나왔는데 집보다 밖이 더 시원하네요. 바람도 불고 좋은데 단점은 날벌레들이 엄청 많아요. 벌레 퇴치 스티커 붙이고 나왔는데 효과는 없는 듯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는 또 기온이 높고 습하면 그렇게 또 벌레들이 예, 많이 꼬이더라고요. 벌레 퇴치 스티커를 저는 붙여본 적이 없어서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 이제 향이 굉장히 강한 거를 뭐 이렇게 팔찌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 뭐 목 뒤나 이렇게 다리에 붙이는 이렇게 파스 같이 생긴 것도 있는데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예, 효과가 없는 듯하다고 하시는 걸 보니 진짜 효과가 없나 봅니다. 아니 이렇게 벌레가 너무 많은 데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크리스토퍼의 배드 신청하셨네요.

양민순 씨가 신청하신 씰의 Free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2일 일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엄경미 씨, 고딩 따르고 쇼핑몰 다녀왔어요. 시원해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딸하고 둘이 커플템 하나씩 사고 시원한 음료 한 잔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방학 동안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딸하고 고민 중입니다. 공부 안 하는 딸입니다. 유유. 그래요. 공부를 안 할 바에야 좀 재밌게 보내자. 너무 놔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고등학생이 그 방학 때 뭔가 이렇게 학습 의욕을 좀 올려가지고 이게 성적을 조금 예, 공부를 해놔야 개학하고 나서 좀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굉장히 자유로운 예, 부모님이신데. 예. 아이, 뭐. 그래요. 본인이 또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어떻게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친구면은 뭐 예, 자기주도 학습. 예, 요즘은 안 쓰나요? 예. 어찌됐건 공부는 자기주도 학습인 것 같아요. 예, 부모님이 아무리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를 한들 그게 본인이 어떤 그 목적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본인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예.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바에야 아니 뭐 그럴 바에야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너무 나간 얘기긴 하지만 부모님이랑 학창 시절에 이렇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즐거운 기억, 행복한 기억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예, 진짜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뭐 강렬한 것도 좋긴 하지만 이렇게 잔잔하게 좀 예, 그런 소소한 기억들도 오래오래 남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게 뭐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 어디 뭐 흔한 장소긴 하지만 그날에 엄마 아빠와 함께 했던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오래가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엄경미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4543님 그만둔 지 14년 된 회사 동료들을 우연히 만나고 모임까지 만들었어요. 맛있는 음식과 술을 위한 모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이 맞아요. 신기한 경험이네요. 그렇죠. 예.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오래 쌓였다고 해서 예,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오래오래. 아니 그러다가 또 뭐 제가 판을 깨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또 희미해질 수도 있어요. 예. 그거를 또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임이 또 계속 가는 것도 있고 뭐 졌다가 다시 피는 것도 있고 예. 피었다 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신청을 하셨고요. 라이오넬 리치입니다. 헬로우.

4543님이 신청하신 휘트니 휴스턴 I Will Always Love You 그리고 라이오넬 리치 헬로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2일 일요일 밤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8665님 예. 핸드폰 메모리 정리하면서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음악 경연대회 나가서 노래 부르는 영상을 봤어요. 그때 잘해서 저학년 최초로 금상을 받았었는데 그때가 그립더라고요. 지금은 사춘기 밉상을 부리는데요. 이 순간도 다시 오지 않겠죠. 시간이 너무 빨라서 요새는 가끔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도 틱틱대는 우리 딸은 이런 제 마음을 알까 모르겠습니다. 어렴풋이 알 겁니다. 어렴풋이는. 저희 큰아이는 어느 순간 갑자기 키가 너무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제가 적응이 좀 안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약간 마음이. 어른이 된 건가? 근데 아니에요. 아,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예. 이 시간을, 예. 함께하는 시간을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이혜정 씨, 젊은이들 틈에 끼어서 신청곡을 올리면은 주책이 될까봐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은 한번 신청해 봅니다. 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라라 파비앙의 아다지오, 예, 신청을 하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 듣고요. 저는 2부 별별 차트쇼로 돌아오죠.

67분 교통정보입니다. 여름휴가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무더위를 피해 바다로 떠난 차량들로 어제 동해안을 향하는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휴일은 오늘은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이어졌지만 아직 휴가 기간이 남아있어서 분산되겠고요. 지금은 대부분 교통 흐름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아직 정체 남아있는 곳 살펴보면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춘천분기점에서 주춤하고 이후 서종과 남양주 요금소에서 속도 줄어듭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 경기광주 휴게소부터 동곤지암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새말과 여주 휴게소부터 3km씩 교통량 많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정체,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은 정한나들목에서 인풍교까지 서행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두 시간이 마법처럼 펼쳐집니다. 우리의 추억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 앤 마리 2002 9009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팝과 관련된 별별 차트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와 함께하는 별별 차트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감상평도 남겨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5: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7: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0: 일요일 밤 별별 차트쇼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뭐 열대야인데 어떻게 지내고 네. 계십니까? 아, 뭐. 잠은 잘 주무세요?
1: 아, 그럼요. 네.
0: 더위를 타십니까?
1: 매우 탑니다. 추위를 더 타요. 근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추위도 타더라고요.
0: 네.
1: 예전에는 정말 추위 안 타는 걸로 유명했는데 저는 운전하면서도 네. 별로 네. 그 히터
0: 안 트시고
1: 거의 안 트. 영하 한 10도 넘어야 그때나 좀 틀지.
0: 와.
1: 그 무릎 담요로 다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이 더위는
0: 무릎 담요요?
1: 네.
0: 아니 차라리 히터를 들고 와야지. 네,
1: 무릎 담요. 이 무릎이 시려요.
0: 아, 그러시구나.
1: 무릎을 보호 하고 다니는데 아 여름은 정말 힘들어요. 네. 거기다가 자려고 하는데 네. 어제 엊그제 네. 거의 밤을 샜어요.
0: 왜요?
1: 모기 한 마리가 자고 있는데
0: 아,
1: 윙 하고 불 켜면 없어지고 또 이렇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또 30분을 기다려도 안 나타나가지고 아유, 어디로 갔나 보다 하고 누우면 또 윙 하고 네.
0: 이게 자꾸 주무셔야 되는구나.
1: 그럼요.
0: 네.
1: 살생을 했습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차트 가져오셨습니까?
1: 네, 오늘은 2005년으로 가겠는데요. 예전에 DVD 2.0이라는 그 DVD 전문 매거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2000년대 중반 굉장히 유명했던 잡지였어요. 제가 또 이 잡지 필진이었거든요.
0: 아.
1: 그래서 전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0: 그러시겠죠.
1: 예, 집에서 왜 안 버리냐고 그 잡지 뭐하러 가지고 있냐고 하는데도 예, 못 버리고 있어요. 옛날 잡지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월건 팝송, 뭐 핫뮤직, GMV 이런 건 물론이고 뮤직라이프도 안 버리고 있거든요.
0: 아, 기억납니다.
1: 예. 예. 근데 이제 DVD 2.0은 굉장히 그 당시에 파격적으로 고급스러운 그런 편집으로 만들어진 잡지인데 여기서 2005년 3월 달에 청춘 영화 OST 베스트 10을 이제 뽑은 적이 있습니다.
0: 네, 예.
1: 그러니까 청춘 영화 특집으로 굉장히 그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제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청춘 영화를 이렇게 소개하는 특집을 실었는데 근데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건 근데 표지는 주성치의 풍우헛슬이 나왔을 때거든요. 주성치가 표지 모델이었어요. 표지 모델은 주성치인데 그 안에는 온통 청춘 영화로 도배되어 있다시피 한 이제 모습이었는데 이왕이면 그렇게 할 거면
0: 예, 예.
1: 청춘 영화에
0: 그러니까
1: 저 자켓을 좀 이렇게 표지로 걸었으면 어땠을까.
0: 근데 또 대세를 안 따를 순 없고
1: 어쨌든 뭐 뭐가 있었겠죠. 또 홍보도 해야 됐고
0: 그러니까.
1: 쿵호슬이 그 당시 뭐 굉장히 인기 있었잖아요. 요즘 또 쿵 사커 나와가지고
0: 그렇죠. 네.
1: 중국에서 열광적으로 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0위부터 살펴봅니다.
0: 네.
1: 위노나 라이더 에단 호크가 주연했던 청춘 스케치라는 영화 이거 기억하세요? 1994년 영화인데
0: 아, 이때는 아, 청춘 스케치라고 하니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제목이
1: 아니,
0: 70년대
1: 이 굉장히 사랑받았고 OST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인기를 누렸던 그런 OST인데 여기서 뭐 기존의 곡들도 사랑받았지만 리사 로벤 나인 스토리스의 스테이가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0: 예,
1: 사랑받으면서
0: 예. 아, 그렇군요.
1: 빌보드 핫100 차트 정상을 차지했고 사실 리사 로벤 인디 가수였거든요. 근데 이웃을 잘 뒀어요. 청춘 스케치의 주인공이었던 에단 호크가
0: 우와.
1: 이웃 사촌이었고
0: 와, 정말로요?
1: 에단 호크가 대단한 게 그 이웃들 간의 그 반상회 같은 거에 나와가지고 네, 네. 친해졌대요. 그래서 리사 룹이 클럽에서 공연하는데 갔는데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 노래 좋다. 내가 이번에 청춘 스케치라는 영화 들어가는데 그 배우이기도 한 벤 스틸러가 감독했거든요.
0: 네, 네.
1: 이거 감독한테 보여줄 테니까 만약에 영화에 들어가게 되면 괜찮겠느냐.
0: 야.
1: 당연히 리사 로븐 이게 꿈이에요 네, 생시에요 네, 했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이제 그걸 보여줬더니 벤 스틸러가 노래 좋네. 이거 씁시다.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주제가로 예, 채택이 예. 돼서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런 또 영화가 됐습니다.
0: 네.
1: 그리고 9위는 존 파의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 맨 인 모션이 차지했습니다. 아, 이것도 사실 이 당시에 그 세인트 엘모의 열정, 이거 영화는 우리나라에 개봉을 제때 못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 노래는 인기를 얻었었고 또 해적판, 백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또 많이 사랑을 받았던 바 있는데요. 예, 존 파이어,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 한번 들어보시죠. 네.

0: DVD 2.0 선정 청춘 영화 월스트 베스트 10 9위 곡 들었습니다. 존 파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
1: 지금 들어도 좋네요. 이 영화의 또 러브 테마곡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데이비 포스터가 작곡을 했고 그게 또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배경음악으로도 네.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0: 네.
1: 이제 8위, 7위, 6위 소개해드립니다.
0: 네.
1: 8위는 블랙포스트 클럽.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찬 클럽이라는 작품으로 네. 공개됐었는데 이 영화의 주제가 심플 마인드의 Don't You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곡도 지금까지도 인기가 있어요?
0: 예, 저희 예. 뭐 신청곡도 자주 예. 가끔씩 예, 들어옵니다, 종종. 예.
1: 듣고 나면 좀 후련한 그런 곡이고 또 이 영화는 10대의 불안과 정체성 고민을 이렇게 그린 또 하여튼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7위, 제가 정말 좋아했던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 백 투 더 퓨처의 주제가 휴이 루이스 앤 더 뉴스의 더 파워 오브 러브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또 청춘 영화로 그러네. 분류가 되네요.
0: 그러네요. 예.
1: 이게 시간여행이라는 SF 장르의 영화지만 한 소년의 어떤 성장 또 가족 정체성 찾기를 그린 SF 청춘 모험 영화로 이렇게 또 분류가 됐습니다.
0: 네.
1: 이 영화의 주인공 마이크 제이 폭스 또 이 당시에 굉장히 10대 팬들의 우상이 됐었는데요. 이 영화에 또 휴이 루이스가 깜짝 출연해가지고 대사 한마디 했던가 그래요. 이 주제가 당연히 빌보드 100 차트 정상을 차지했었고 또 여기

0: 여기서 그 마이클 제이 폭스가 이제 17살 고등학생 마티 역을 맡았는데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척 베리의 자니 비굿을 연주하는 장면. 이것도 굉장히 또 유명했던 네. 장면입니다. 그리고 6위는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이 주연했던 그리스의 네. 주제가 뭐 여러 곡이 있습니다만 서머 나이츠가 6위를 차지했네요. 뭐 이 곡도 너무 유명하죠. 네. 또 이 두 주인공이 약간 깜찍한 안무와 함께 이 곡을 부르는 거 많이들 패러디 하기도 했었고 우리나라 광고에서도 패러디 했었어요.
1: 그렇죠.
0: 예, 정우성 씨하고 고소영 씨 나오는 청바지를 한 거였을 거예요. 거기서 또 두 사람이
1: 예, 예.
0: 예, 이 곡에 맞춰서 예, 가벼운 율동을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7위, 6위 곡 예. 함께 하시죠.

0: DVD 2.0 선정 청춘 영화 OST 베스트 10. 예. 7위 곡 Back to the Future OST. 예. 휴이 루이스 앤 더 뉴스의 The Power of Love 들었고요. 그리스 OST 중에서 예, 6위 곡 들었습니다.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 Summer Night.
1: 네. 네. 그리스는 뭐 뮤지컬로도 유명해서 네. 아마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또 공연되고 있을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0: 네.
1: 자 이제 5위입니다. 1996년에 개봉했던 영국 영화 트레인스포팅. 예, 이 영화의 주제가 이기팝의 Lust for Life가 5위를 차지했네요.
0: 네.
1: 예, 여기 또 질주하는 씬에서 나오는 굉장히 영화의 오프닝 씬을 화려하게 멋지게 장식했던 곡이고 아마도 우리 영화 친구에서 이제 부산 자갈치 시장하고 달리는 씬이 있잖아요. 이거 조금 오마주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듣고 있으면 굉장히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는
0: 예, 예.
1: 그런 곡이고 영화는 조금 불편한 영화예요. 우리는 이런 불편한 영화 좀 별로 안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깽 영화 네. 또 이게 조폭 영화가 아주 싫어합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네.
1: 아 우리 조폭 영화 싫어요. 정의로운 영화 좋아. 사필이정 이렇게
0: 권선징.
1: 권선징.
0: 제가 동화책 전집 하나 사드릴게요.

0: DVD 2.0 선정 청춘 영화 OST 베스트 10. 예. 5위 곡 들었습니다. 트랜스포팅 OST 중에서 이기팝 Lost for Life 였습니다.
1: 네. 이제 4위 3위입니다.
0: 네.
1: 4위는 프랑스 청춘 영화의 고전이 됐습니다. 라붐의 주제가.
0: 예.
1: 우리가 라붐 하면 또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노래. 예.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죠.
0: 그렇죠. 예.
1: 정말 너무 유명한 곡이고 우리 가요만큼이나 친숙한 곡이고.
0: 아, 그리고 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게 시그널로도 엄청 많이 네. 쓰여요. 예.
1: 또 우리 영화 써니의 또 영화 예. 한 장면이 패러디돼서 또 유명한 곡이고. 그리고 소피 마루소를 탄생시킨 영화잖아요. 그때 소피 마루소가 13살이었나? 하.

0: 우리나라에서는 좀 늦게 개봉을 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래가지고 제가 모 다방에서 네,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데가 좀 있었습니다. 불법 상영이죠. 아무튼 영화의 스토리는 기억도 안 나지만 이 노래는 너무 생생하게 또 팬들의 가슴 속에 있는 지금도 또 꾸준히 사랑받는 그런 곡 4위 곡 함께 네. 하겠고요. 3위는 1977년 전 세계 디스코 열풍을 몰고 왔던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의 네. 주제가 여기 뭐 주제가가 여러 곡이 메가 히트를 했는데 그중에서 사실 차트 성적만 놓고 보면 이 곡이 최고 히트곡입니다. 비지스의 나이트 피버입니다.
1: 네.
0: 원래 이걸 영화 제목으로 하려고 제작자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목으로는 쓰지 않았고 근데 이제 나이트 피버 세러데이만 빠진 거예요. 네. 하여튼 8주 동안이나 빌보드 핫100 차트 정상을 차지했던 나이트 피버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두 곡인데
1: 네.
0: 4위, 3위 곡을 또 함께 하시죠.

0: DVD 2.0 선정 청춘 영화 OST 베스트 10. 예. 4위 곡, 예, 라붐 OST, 리차드 샌더슨 리얼리티. 그리고 3위 곡, 토요일 밤의 열기 OST 중에서 비지스의 나이트 피버 들었습니다. 네.
1: 두 영화 다 제가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극장에서 볼 영화는 아니었고 제 세대 때 영화는 아니니까.

0: 이거 두 개 다 보셨어요?
1: 저는 못 봤어요.
0: 뭐 지금 뭐 마음만 있으면 네, 보실 수 있습니다.
1: 예.
0: 요즘 좋은 세상이에요.
1: 네. 근데 뭐 음악이 굳이? 이미 압도했기 때문에 굳이.
0: 네, 리처드 샌더슨 지금 70대인데요. 네. 지금 투어하고 있어요. 현역입니다. 야, 아, 대단한 분이에요.
2: 그렇죠.
0: 약간 댄스 음악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도 느닷없이. 근데 우리한테는 누가 뭐래도
2: 아, 그럼요.
0: 이 곡으로 이제 완전히 각인돼 있습니다.
2: 네.
0: 이제 DVD 2.0이 선정한 청춘 영화 OST 베스트 10 가운데서 2위
2: 예.
0: 소개해드립니다. 영화 졸업의
2: 아, 졸업.
0: 주제가 사이먼 앤 가펑클의 미세스 로빈슨. 아, 원래 이 곡 원제는 미세스 루즈벨트.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을 소재로 노래를 만들었다가 영화에 삽입되게 되면서
1: 로빈슨으로 바뀌었군요.
0: 영화의 그 로빈슨 부인으로 예. 제목이 바뀌었고요. 더스틴 호프만이 이 영화에서 정말 열연을 했고 마지막 장면 또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또 광고에도 많이 패러디되고 있고 이제 한 청년이 어른이 되어가는 예. 과정을 그린 성장 영화이기도 합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들이 여러 곡이 이제 사용이 돼서 또 재조명 받기도 했는데 미세스 로빈슨이 누가 뭐래도 뭐 이 영화를 통해서 네. 가장 유명해진 곡입니다. 당연히 빌보드에서 1위 했고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네. 올해 레코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5: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3: DVD 2.0 선정 청춘 영화 OST 베스트 10. 이제 1위 곡이죠?
14: 네. 네. 1987년에 개봉했던 패트릭 스웨이즈 주연의 더티 댄싱 주제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빌 메들리, 제니퍼 원스가 함께 부른 The Time of My Life. 아, 이거 옛날에 정말 라디오만 틀면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뭐 꾸준히 사랑을 그럼요. 받고 있는 영화고 노래고요. 또 아카데미 주제가상, 골든글러브 주제가상에 빛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미에서도 최우수 팝 듀오상을 수상했습니다. 1980년대를 상징하는 뭐 최고의 영화 주제가 가운데 하나고, 더티 댄싱은 로맨스 영화고 댄스 영화고 또 청춘 영화고요. 음악과 춤이 청춘의 감정을 억눌린 감정, 자유에 대한 욕망,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아, 이 영화 정말 많은 제 주변의 여자분들이 좋아했던 거. 극장 가서 보고 막 패트릭 스웨이즈 때문에 아리를 하는 걸 제가 지켜봤던 네. 씁쓸한 기억이 나네요. 그 중엔 제 여동생도 있습니다. 아. 예. 아주 집에 자기 방에 예. 패트릭 스웨이즈 사진으로 도배를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1위 곡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3: 네, 이거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현석 씨와도 인사 나누죠. 다음 주에 뵙죠.
14: 감사합니다.
13: 네,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0: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1: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1: KBS.
4: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필드의 신사로 불리는 골프 영웅 톰 왓슨은 경기 중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선수로 유명해요. 지름 4cm의 작은 공을 물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샷을 친 뒤에도 그는 머리를 쓸어넘기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이 샷은 끝났어. 사람들은 그가 경기에 질 거라 확신했대요. 하지만 톰 왓슨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음 홀에 쳤고 결국 우승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은 전설이 됐어요. 나쁜 샷은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다시 칠 수 없는데 생각해서 뭐합니까?

어떤 생각들은 내 마음을 꽉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이 밤에 두고 갈 수 있는 것들은 되도록 내려놔 보시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I do. 비의 노래로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8월 2일 일요일 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이에요.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라는 명언이 있잖아요. 우리 또 가요 중에 잘 안 되죠. 결심처럼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만큼은 중요한 것 같아요. 내려놓고 두고 좀 털어버릴 수 있다면 더 나아질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다면 언젠가는 잘 되겠죠. 그게 또 안 된다고 자책하면 그게 또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0732님, 저 내일 첫 출근해요. 원래 하던 일이긴 한데 아이 낳고 3년 쉬었거든요. 이력서 넣는 족족 떨어져서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겨우 붙은 회사라 더 긴장돼요. 잘할 수 있겠죠? 그럼요. 하던 가락이 있으신데 3년 쉬었지만 보통 조금 일하시면 다 기억나면서 또 복귀가 되더라고요. 0732님의 가능성을 보여주세요. 8288님, 달력에 다음 주 할 일 적고 있어요. 거래처 미팅이 3건인데 그중 하나는 진짜 가기 싫어요. 제가 지난번에 좀 못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너무 걱정돼요. 이번엔 준비를 좀 단단히 할까봐요. 아, 실수하고 뭔가 잘못해서 다시 보기가 조금 부끄러운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요, 그게 오히려 더 준비하게 하고 노력하게 해서 일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그때 그 실수 다 잊어버릴 만큼 이미지 원상 복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응원 드릴게요.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땅수 부대찌개 참 맛있어요. 땅수 부대찌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백전무패 클릭비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핑클의 자존심이었고요.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일상 얘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8295님, 여기 제주도예요. 저녁 먹고 소화시킬 겸 배드민턴 치고 와서 아내와 함께 밤그대 들으며 맥주 한잔 하는 중입니다. 둘 다 술을 잘 못해서 무알콜로 마셔요. 근데 신기하게 한 모금 할 때마다 하게 되네요. 뭐 술은 기분 내는 거니까요. 하는 거 마음껏 할 수 있죠. 어쨌든 무알콜로 마시는 맥주도 맛있고요. 밤그대 안주 삼아 이렇게 또 열심히 운동하시고 드시는 게 저도 기분 좋아집니다. 이영민님, 제가 빵을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동네에 빵집이 새로 열었길래 하나 사 먹어볼까 하고 갔다가 또 한 봉지 잔뜩 사버렸어요.

건 적당히가 되는데 왜 빵 쇼핑은 적당히 안 되나 모르겠어요. 저도 빵순이여가지고 빵을 참 좋아했는데 빵이요 또 다 다르게 생기고 맛도 다르고 어떻게 하나를 사요. 하나 살 수 없습니다. 이건 이해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요즘 또 여러가지 에어프라이어 뭐 오븐 다 잘 돼 있어서 죽은 빵도 살려내는 좋은 기술들이 있어서 남으면 얼렸다가 다시 드실 수도 있고요. 3790님, 저 드디어 여권을 만들었어요. 그동안 먹고 사느라 바빠 해외여행 한번 못 갔거든요. 나이 마흔에 처음으로 비행기 탑니다. 친구랑 베트남 다낭 가요.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3박 4일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저도 너무 설레네요. 처음이라는 거, 이건 정말 그냥 딱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 첫 여행을 떠나신다니 진짜 인생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낭에 가면 아주 낯설진 않으실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도 한국말도 잘하고요. 이국인 듯 또 아닌 듯한 그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쿨의 맥주와 땅콩, DJ DOC의 해변으로 가요 전해드립니다.

작곡가를 정해서 그 작곡가의 노래와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월간 작곡가.

2026년 월간 작곡가 8월호의 주인공은요, 히트곡 메이커 김성호입니다. 김성호는 1978년

1998년 제1회 해변가요제를 통해 데뷔했어요. 스쿨밴드인 블루드래곤의 리드싱어였다고 합니다. 내 단 하나의 소원이란 곡으로 출전해서 장려상을 받은 게 입소문이 나면서 곡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기 시작했대요. 박성신의 한 번만 더,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박준하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박영미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등등 김성우는 쓰는 족족 히트곡이 되는 마법을 부렸어요. 오늘 같이 들어볼 동방신기의 풍선도 그의 명곡 중 하나입니다. 동방신기가 부른 버전은 리메이크가 맞고요. 원래 주인은 다섯 손가락이에요. 풍선은 1986년에 발매된 다섯 손가락 2집 수록곡입니다. 다섯 손가락의 리더인 이두헌이 가사를 쓰고 김성우가 작곡했어요. 두 사람의 인연은 이두헌이 중학생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 일렉기타를 배우고 싶다는 이두헌의 말에 집앞 레코드 가게 사장님이 김성우를 소개시켜줬대요. 형 김성우에게 기타를 배우며 친해지게 됐고 음악적 영감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다섯 손가락 1집 발매 이후 멤버 교체 등으로 시련을 겪고 있던 이두헌에게 김성우가 먼저 풍선의 멜로디를 선물했대요. 노래를 듣는 순간 김동화 작가의 판타지 순정 만화 요정 핑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위기의 요정 나라에서 지구로 도망온 주인공 핑크가 풍선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에 착안해서 풍선의 노랫말을 쓰게 됐다죠. 그렇게 80년대 추억의 노래가 될 뻔했던 다섯 손가락의 풍선은 2006년 동방신기의 목소리로 재탄생합니다. 동방신기 정규 3집에 수록되면서 10대 소녀 팬들의 사랑을 다시금 받게 됐고요. 세대가 하나 되어 즐겨 부르는 김성우의 명곡 중 하나로 불리고 있죠. 깊어가는 여름밤,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같이 들어볼까요? 동방신기의 풍선.

동방신기의 풍선 듣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월간 작곡가 김성우 편 계속 이어집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674님, 언니 집에 놀러 왔어요. 형부가 주말 출장 가면서 언니랑 놀아주면 10만 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혼자 있으면 엄청 심심해하거든요. 같이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수다 떨고 용돈 받고 형부가 올 때 선물도 사온대요. 완전 꿀이에요. 진짜 이런 꿀 알바가 있나요? 언니 봐서 좋고 뭐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10만 원은 정말 대박입니다. 형부가 정말 정말 멋진 분이네요. 저도 이런 형부 갖고 싶네요. 6023님, 침대에 선처럼 누워서 밤그대 듣고 있어요. 머리 싹 말리고 팩 하나 붙이고 다리에 마사지기 끼고 선풍기 바람 쐬는 여기가 천국이네요. 걱정 하나 없는 이 밤 너무 좋아요. 그러게요. 그냥 무릉도원이 따로 없네요. 여름엔 딱 이 맛입니다. 그냥 선풍기 바람 쐬면서 누워있는 여기 수박 하나만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는데요. 김건모의 스피드 0332님 청해 주셨습니다.

썸머 징글벨 박진영이 불렀습니다. 엄혜영님 신청곡이었어요. 먼저 들으신 곡 김건모의 스피드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임주민님, 주말에 출근해서 야근 중이에요. 사무실에서 에어컨 시원하게 켜놓고 라디오도 크게 틀어놓고 아이스크림 퍼먹으며 키보드 두드리고 있어서 그런지 주말 출근도 나쁘지 않다 싶어요. 버스 막차 시간까지 딱 일하고 느릿느릿 집에 가야겠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일할 수 있으면 괜찮네요. 일단 아무도 없다는 게 포인트죠. 팀장님이나 부장님 없는 내가 주인이 된 사무실. 아무리 야근이라 해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7629님, 남편이랑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프로포즈 받았던 레스토랑에 다녀왔어요. 그때 먹었던 메뉴 그대로 먹고 오자 했는데 남편이 저 몰래 꽃다발도 준비했더라고요. 결혼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저희가 벌써 10년을 같이 살았네요. 앞으로 20년, 30년 지금처럼 별일 없이 살면 좋겠어요. 낭만적이에요. 프로포즈 장소에 가서 그 메뉴 그대로 꽃다발도 정말 이렇게 20년, 30년 지나더라도 항상 이벤트를 만들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한가 봐요. 김현철의 연애, 백이명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에즈원의 사랑 플러스 전해드립니다.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1: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우리 집에는
6: 렉렉스 비드 렉
5: 사무실에도
6: 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요. 샤크라의 난 너에게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0: 12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의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M 제2라디오입니다.

제목이었어요. 밤 그대를 채울 사연과 신청곡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좋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넬의 스테이, 최윤경님 신청곡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려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033님, 신랑이 주말마다 언니네 공장에서 알바하거든요. 일 끝내고 집에 왔더니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옆 동네 사는 딸내미가 엄마 아빠 고생한다고 서프라이즈하고 갔대요. 딸도 애들 키우느라 바쁠 텐데 감동이에요. 피곤한 게 싹 풀렸어요. 열심히 벌어서 딸이랑 손주들 맛있는 거 사줘야겠어요. 아이고, 우리 따님이, 손주도 보신 거잖아요, 3033님. 따님이 아직도 진짜 그냥 집에서 같이 사는 딸같이 자상하게 밥도 차려주시고, 이렇게 뭐 밥상도 밥상인데 나를 챙겨주는구나 생각하면 정말 힘 나실 것 같아요. 임수정님, 올해가 우리 남편 근속 10주년 되는 해거든요.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다길래 그 돈으로 혼자 휴가 다녀오라고 했네요. 여행하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결혼하고 아빠 되면서 집, 회사, 집 이거 말고 한 게 없거든요. 멀리 가랬더니 집에 일 생길 수 있어서 안 된다고 제주도 갔어요. 수아빠, 박재형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잘 쉬다 와. 멋진 아내네요. 남편을 보너스 받은 걸로 혼자 휴가 가게 해주는 이런 아내. 이런 아내라면 남편님이 너무 행복해서 더 잘해주고 더 같이 어디 가자고 하실 것 같아요. 성시경입니다. 넌 감동이었어.

Good Time 클레오의 노래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이었어요. 3042님, 중학교 1학년 아들 책장 정리하다가 동화책 사이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엔 3,000원이 들었고 봉투엔 비상금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5살 아니면 6살 때 쓴 것 같은데 숨겨놓고 잊었나 봐요. 내일 날 밝으면 줘야겠어요. 아니, 3,000원 비상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그 5살 꼬마 때 아들이 아빠가 하는 걸 유심히 관찰하고 따라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는 책 다 한번 열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8665님, 휴대폰 사진첩 정리하다가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음악 경연대회 나가서 노래 부르는 영상을 봤어요. 그때 잘해서 상도 받았거든요. 우리 딸 귀엽네 하고 웃다가 요즘 고등학생 된 딸아이 생각에 혼자 울컥했습니다. 사춘기라 솔직히 미울 때가 많거든요. 이 순간도 분명 다시 오지 않을 텐데 시간이 빠르다는 게 가끔 두렵기도 해요. 엄마가 말만 걸어도 틱틱대는 우리 딸은 이런 제 마음 알까 모르겠어요. 사춘기를 지날 때는 그 예전에 순수하고 엄마 아빠밖에 몰랐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립죠. 근데 사춘기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또 금세 엄마 아빠에게 웃어주고 말도 걸어주고 살가워질 그 시기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이어서 에일리의 보여줄게 들려드립니다.

프리디걸 리센의 노래 김창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5319님 오늘 낮에 친구를 만난다고 나간 아내가 갑자기 문자 보냈더라고요. 여보 하트 나한테 할 말 없어? 아 이거 분명 뭔가 내기 중이란 느낌이 와서 사랑해 하트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제가 답을 1등으로 그것도 사랑한다고 보내서 아내만 밥값을 안 냈대요. 결혼 잘했다고 다들 부러워했다면서 아내 입이 귀에 걸렸어요. 역시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예쁨 받아요. 큐, 5319님 센스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센스 있으시면 그냥 평소에도 아내분의 사랑을 독차지하실 것 같아요. 역시 뭐든지 표현해야 된다니까요. 0806님 독립했던 아들이 예고 없이 집에 불쑥 오더니 말없이 제 차 점검도 받아주고 새 차도 해주고 와이퍼도 새 걸로 바꿔주고 갔네요. 아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낀 날입니다. 무뚝뚝하다 싶어도 이럴 때 보면 다정하고 세심해요. 그러게요. 진짜 마음은 다정한 아들이고요. 좀 말로 이렇게 살갑게 표현을 안 하다 뿐이지 행동은 진짜 자상하네요. 이게 진짜죠. 스위스로우의 사랑해, 마이티마우스의 사랑해, 이어서 SES예요. 너를 사랑해.

SES의 너를 사랑해, 먼저 들으신 곡 스윗소로우의 사랑해, 마이티마우스의 사랑해 였습니다.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박재만님께서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전유나가 부릅니다. 너를 사랑하고도.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곡 권순관의 투나잇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생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가야 할 층수를 누르겠죠? 그리고 닫힘 버튼. 사실 층수보다 닫힘 버튼을 더 먼저 누르는 사람도 많아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가만히 보면 닫힘 버튼만 유난히 달아 있어요. 우리는 뭐가 그렇게 급한 걸까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빵빵 대는 뒤차. 마트에서는 앞사람 계산 길어지면 초조하고요. 심지어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걸어 올라가야 성에 차잖아요. 재촉한다고 안 올 게 오는 것도 아니고 올 게 안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그렇게 조급증을 내는 걸까요? 그렇게 아낀 시간으로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일요일 오늘은 조금 더 느긋하게 마음 먹는 4시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김종서 씨의 주머니 속의 행복 듣고 왔습니다. 저는 조급함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진 않아요. 아, 볼래요? 꽃은 계절보다 먼저 절대 피지 않습니다. 그죠? 빵도 말이죠. 이 발효할 시간을 건너뛸 수 없어요. 그러면 맛있는 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급함? 빨리빨리? 이런 시대일수록 천천히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주머니 속에 행복이 뭐뭐 있지? 이렇게 여유 있게. 또 꺼내볼 수도 있는 그런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는요. 이번에 라라랜드가 마법 같은 시간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주말 1부에는 말이죠.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풀이 준비되어 있고 2부에는 썬데이 레코드 함께합니다. 8월의 키워드는 때가 때이니만큼 여름 휴가 바캉스 여행지의 이 추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주말에도 라라 가족 여러분들의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저희분은 폭탄 문자 폭탄 아주 사랑합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오해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1531님이 주신 문자 좀 보겠습니다. 뽀언니, 저는 일주일 내내 출근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할머니 케어가 저만 가능해서 본의 아니게 일주일을 근무합니다. 주말이 없어요. 주말이 없어. 너무 힘들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말이죠. 요양보호사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소영님, 맨날 하체, 복부 운동하는데 안 빠져요. 안 빠져. 쉽게 빠지지 않죠. 지방을 태우는 게 가장 힘들다고. 콩디 방법이 있나요? 하다 보면 빠지는데. 그 고비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현명하게. 우리 이수영님 엄청 현명하시잖아. 똑소리 나시잖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권진홍님, 간만에 꿀맛 같은 휴식입니다. 침대에서 뒹굴뒹굴 너무 좋아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있다. 요즘 하루가 너무 길어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2시간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권진옥님. 사실 아침 눈 뜨고 잠들기 직전까지 저 바쁘거든요. 진짜 4시에서 6시 이 2시간이 저한테는 진짜 힐링인 것 같아요. 박태권님, 콩디 오늘도 즐겁고 재미난 방송 부탁합니다. 저는 걷기 운동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아우 건강 지키시느라고 엄청 노력을 하시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박태권님의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바운스 조용필 씨의 목소리 듣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들 속속 만나보죠.

1556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고3 딸이 있는데요. 수박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하루에 거의 한 통씩. 어? 한 통씩? 오,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한 통씩 먹어치우는데 이거 실화인가요?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요? 지금도 수박 사러 가고 있습니다. 좀 작은 걸로 사야 할까요? 하시면서 1556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조금 작은 걸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수박을 한 번에 한 통씩 이 배탈 설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너무 지나치게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드셔도 좀 부작용이 있을 듯한데 어머님이 작은 걸로 요즘 미니 수박 아주 이쁜 거 귀여운 거 많던데요. 작은 걸로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운동 나왔는데 힘든 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땀이 눈 앞을 가려도 음악이 즐거워서 힘을 냅니다. 아싸 신난다. 성인이 된 우리 아들 그리고 딸 초등학교 때가 생각이 납니다. 신나게 운동합니다. 김영웅님이 라라랜드와 함께 하시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건강을 위해서

나름 낭만이죠. 겁만 없다면 이런 여행 해보고 싶어. 혼자 캠핑 가는 거.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바람 소리 듣고 있는데 멍 때리시는구나. 이 시간이 참 좋네요. 라디오가 있으니 혼자라는 생각도 안 듭니다. 저를 위한 뽀누나의 추천곡 하나 부탁드려요. 정구현님, 제가 띄워드리는 곡이라면 다 괜찮으실까? 정구현님 문자 주셨고, 장현성님이에요. 군 제대하고 첫 주말입니다. 제대하셨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제대 잘 하셨나 보네요. 아무 계획 없이 늦잠 자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습니다. 한동안은 이런 힐링 하셔야지, 이런 충전 하셔야죠. 엄마가 차려준 집밥 먹으면서 라디오 듣는데요. 세상 참 평화롭네요. 장현성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최은주님, 초등학교 방학이라 손주 둘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애들 맡기고 친구들이랑 제주도로 놀러 갔습니다. 아, 우리 또 어머님 찬스 쓰셨구나.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아이들 체력이 어찌 저리 좋은지. 손주들은 좋지만 아들 며느리 같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요게 살짝 아쉬운 거야. 우리 어머님께서. 오늘도 아이스크림 하나로 협상 보며 간신히 버티는 할머니의 하루입니다. 우리 최은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정구현님이 뽀누나의 추천곡 무엇이든 좋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연의 꿈 정해봤고요. 이 노래 띄워드리겠고,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요. 청풀리로 다시 돌아올게요.

마음 들썩이는 이 시간 기분 좋은 노래들로 채워가 볼까요? 주말엔 청취자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예요. 오늘은요 김현정님의 청플리로 시작합니다. 우리 집 두 마리 밥충이들이 드디어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방학 첫날부터 들리는 소리는 딱 하나. 엄마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아직 아침 먹은 지 두 시간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미리 컵라면이랑 음료수를 한 박스씩 쟁여두고 방학 생존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문득 제 어린 시절 여름방학이 떠오르더군요. 그때 방학엔 왜 그렇게 숙제가 많았을까요? 탐구생활, 독후감, 곤충채집, 그리고 마지막 최종 보스, 일기 쓰기. 개학 하루 전 7월 31일, 날씨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서 괜히 마당에 나가 하늘 한번 올려다보고 맑음! 맑음이라고 적었던 기억. 모두의 어린 시절이 그렇잖아요. 숙제는 늘 벼락치기였지만 여름엔 친구들이랑 해질 때까지 뛰어놀았습니다. 개울에서 첨벙거리다가 집에 오고요. 골목에서 놀다가 현정아 밥 먹어! 엄마 목소리가 들려야 비로소 하루가 끝났으니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숙제보다 추억을 하나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여름을 떠올렸을 때 방학 숙제보다 친구들 얼굴이 먼저 생각나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손가락의 풍선, 그리고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동물원의 회화동, 이렇게 세 곡 만나봤습니다. 우리 김현정님 감사합니다. 이 요즘 초등학교는 방학을 충분히 쉬게 하자, 뭐 그런 취지로 숙제를 크게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라라랜드 하면서 알게 됐는데, 또 중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얘기 들어보면, 이 정식 방학 숙제 뭐 이런 것보다 수행평가? 그리고 독서?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권장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일기 쓰기 기본이었고 독후감 그리고 수학 문제집 풀기 한자 쓰기 탐구과제 진짜 많았었는데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아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방은영님이 되겠습니다. 만나보죠. 콩디, 저는 올해 50살입니다. 시간을 딱 31년 전으로 돌려보니 1995년 봄 대학교 1학년 신입생 환영회에서 만난 같은 학과 선배가 떠오릅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정말 있는 거구나 라는 걸요. 그 선배가 웃는데 괜히 저도 따라 웃고요. 괜히 마주칠까봐 캠퍼스를 서성이고 괜히 시간표도 한 번 더 들여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사랑이었더라고요. 수업보다 연애가 더 재밌었던 20살. 캠퍼스를 함께 걸으며 카세트 테이프를 돌려 듣던 노래들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 시절의 설렘을 데려다 줍니다. 그때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0: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꼬착, 하루 5분 쉽게
7: 쓱딱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꼬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6: 하모니 렌트카.
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6: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7: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텍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씨텍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8: 이번에 라라랜드 방은영님의 청풀리에 이어진 세 곡이었습니다. 신해철 씨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투투의 그대 눈물까지도,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이 첫사랑의 얼굴 가물가물하죠. 뭐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첫사랑의 얼굴들은 가물가물해져도 그 시절 함께 듣던 노래들, 참 이상하게도요, 전주만 흘러도 그때 그 추억, 그 시간들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가사가 다 생각난다 하시고, 또 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 몸이 기억을 하고 있네, 마구 흔들어 제꼈다는 그런 사연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라라랜드에 신청하는 수많은 곡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추억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김현정님 그리고 방은영님에게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7님, 뽀니언니 남편이랑 프리다이빙 다녀오는 길인데, 프리다이빙 재밌죠. 이 BCD 안 차고, 레귤레이터 안 물고, 그냥 그 핀만 차고, 진짜 인어공주가 따로 없잖아요. 프리다이빙 다녀오는 길인데 남편은 라디오를 안 듣거든요. 그래서 뽀니언니 문자 소나기 좋아한다고 꼬셔서 틀었습니다. 그쵸, 저 문자 소나기 좋아합니다. 김동현 씨 라라랜드 듣고 같이 가야지 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랑한다고도 전해주세요. 373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내분이 김동현님 엄청 사랑한대요. 사랑한다고 꼭 좀 전해달라 하셨어요. 오늘 1부 끝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끝곡은, 1부 끝곡은 이승환 씨의 천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오늘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김동현 씨, 2부 같이 가야지.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0: 온열 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연재난 폭염. 여섯 가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통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세요.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해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그늘, 실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생수나 이온 음료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전 디딤돌 어플을 이용해 지역별 폭염 상황을 확인하고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폭염 피해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여섯 가지 예방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영화는 1999년 개봉한 영화 노팅힐입니다.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러브스토리. 영화의 마지막을 더 아름답게 완성한 건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엘비스 코스텔로의 쉿.

라라랜드 일요일 주말의 명화 노팅힐의 주제고 엘비스 코스텔로의 쉿 듣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 촬영 장소를 서치해서 진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영화 휴그랜트가 운영했던 그 여행 서점인가? 거기가 실제로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지인이 촬영을 위해서

0: 만든 세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 그랬는데도 저는 촬영 때문에 일 때문에 겸사겸사 영국을 갔어요. 가서 시간을 내서 이 촬영지를 가봤습니다. 아, 그때 갔는데 이 영화 아무리 뭐 세트 촬영을 위해서 만든 세트였다고 해도 그런 거리거리들이 영화를 여러 번 본 사람들은 아, 여기구나 단번에 알 수 있잖아요. 그 파란 대문, 영화에서 유명해졌던 그 파란 대문도 실제로 노팅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주위를 둘러보면서 여행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영화는 제가 타이타닉 삼국지 이후로 제일 많이 본 영화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할 것 같은 스토리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줄리아 로우치의 미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라라랜드 주말의 명화. 지금 봐도 아름다운 영화 노팅힐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는요. 선데이 레코드 함께합니다. 8월의 키워드 여름휴가 되겠습니다. 라라 가족들은 휴가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디로 훌쩍 떠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궁금증을 열어보겠고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일요일 오후 기억 저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썬데이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추억 저장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썬데이 레코드 라라랜드 썬데이 레코드 8월의 키워드는 여름휴가 바캉스의 추억인데요. 여러분의 뜨겁고 아찔하고 재미난 여름휴가 이야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먼저 첫 번째 레코딩 주인공은요. 배정식님이 되겠습니다. 바캉스의 추억 2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20여 년 전 여름 우리 가족은 충무에서 배를 타고 40여 분 들어가는 작은 섬 소매물도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첫날은 정말 꿈 같았어요. 저는 낚시를 하고 아내와 두 아들은 바다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했었죠. 저녁에는 직접 잡은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여 먹고 소주도 한잔했습니다. 크, 역시 휴가는 이런 맛이지. 그런데 새벽쯤에 텐트에 비 내리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어보니까 폭우가 쏟아지더군요. 아, 조금 이따 그치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 비는 장마였습니다. 외딴 섬이라서 그런지 피서객들도 별로 없는 섬.

파도는 점점 거세졌고 섬으로 들어오던 배는 아예 모습을 감췄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고요.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섬에 갇히는 건가? 준비해간 반찬은 하나 둘 떨어지고 쌀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남은 건 라면 몇 봉지가 전부. 그때부터 아내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하필 외딴 섬으로 휴가를 오자고 했어? 내가 비까지 예약한 건 아니잖아. 아 진짜 이게 무슨 생고생이야. 아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이냐고. 비는 쏟아지고 애들은 울고 결국 텐트 안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애들은 생라면을 부숴먹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워있고 아내는 텐트방만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우 비야 그만 와라. 제발 좀 그쳐라 좀. 그렇게 장마가 시작된 지 6일째 되던 날 드디어 비가 그치고 충무에서 섬으로 배가 들어왔는데 저와 아내 두 아들은 거의 탈진 상태가 되어 배에 올라타자마자 모두 갑판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눈을 떠보니 우리 가족은 모두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더군요. 배선장이 갑자기 쓰러진 우리 가족을 충무의 병원 응급실로 데려다 준 거였습니다. 20년 전 소매물도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하답니다. 저희 가족은 그 후 20년 동안 섬으로 절대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정인의 장마, 유엔의 파도, 이승기 씨의 여행을 떠나요였습니다. 어우, 아주 아찔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배정식님의 사연이었어요. 이 소매물도 경상남도에 있죠. 통영에. 그 유명한 볼거리로 소매물도 등대섬이 아주 유명하고 이곳에 좀 특별한 게 저도 예전에 급여행으로 급번 여행으로 가서 알았는데 특별한 점이 모세의 기적처럼 이 바닷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또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썰물 때가 되면은 소매물도 등대섬 사이에 자갈길이 쫙 드러나고요. 그리고 밀물이 되면은 바다가 또 이렇게 싹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건널 수가 없죠. 그걸로 아주 유명한데 소매물도에 갇혔던 꽤나 오랫동안 갇히셨어요. 그렇죠? 추억이 있는 노래샵 선데이 레코드 8월의 주제 여름휴가 바캉스의 추억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네코딩은요. 구귀영님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10년 더해서 올라가네요. 30년 전. 30년 전 23살이었던 저는 친구 셋과 함께 배낭을 메고 텐트를 싸서 울진으로 향했습니다. 8월 초 망양해수욕장은 그야말로 사람 반, 모래 반. 우린 겨우 해수욕장 한구석에 텐트를 치고 곧장 바닷가로 뛰어들었습니다. 신나게 물놀이를 즐긴 뒤 저녁에 시원한 수박을 안주삼아 맥주를 마시고 있을 즈음 백사장 한 곳에 무대가 세워지고 플랜카드가 붙었습니다. 망양해수욕장 수영복 댄스 대회. 잠시 후 망양해수욕장 수영복 댄스 대회가 시작됩니다. 야, 우리 나가야지. 진짜? 왜? 너 자신 없어? 아니, 자신이 왜 없어? 우리가 누군데? 가자! 그 시절 대구에서 나이트클럽 죽순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춤에는 자신이 있었던 우리. 게다가 상품 진열대를 보니 내 눈에 딱 들어온 DVD 플레이어. 어머, 저거다. 저거 우리 거야. 댄스 대회가 시작이 되고 참가자 20명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말이죠. 상품 생각에 저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흔들었습니다. 그래, 오늘만큼은 내가 주인공이야. 그런데 옆에서 친구가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야! 비키니! 비키니! 어? 비키니가 왜? 다들 비키니 입는데 왜? 저는 계속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거의 울먹이면서 외쳤습니다. 아니! 아니 꿈! 비키니 꿈! 그제야 느껴진 허전함. 비키니 수영복의 매듭이 아슬아슬하게 풀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백사장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사회자도 웃고 관객들도 웃고 친구들은 얼굴을 감싸고 웃고 저는 급히 매듭을 다시 묶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끝난 댄스 대회. 사회자 왈. 오늘 최고의 인기상 과감한 퍼포먼스로 큰 웃음을 준 비키니 사총사. 해변의 사람들은 또 한 번 크게 웃었고 저는 선풍기 하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런. 아, 우리 춤 잘 춰서 받은 거지? 아니야. 웃겨서 받은 것 같아. 상품 욕심 하나로 백사장을 뒤집어 놓았던 30년 전. 그 여름날의 댄스 대회가 생각났습니다. 비록 창피했지만 젊은 날의 엄청난 추억이네요.

아바의 댄싱 퀸, LPG의 바다의 공주, 쿨의 해변의 여인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주 잊지 못할 정말 아주 강렬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오셨군요. 구귀영님의 30년 전 망향해수욕장의 추억 만나봤습니다. 선데이 레코드 오늘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장종성님이 보내주셨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처남 내 가족과 당일치기로 계곡이나 워터파크를 자주 다녔습니다. 문제는 애가 넷이었다는 것. 놀다 보면 첫째 어디 있어? 찾아오면 둘째는? 둘째 찾아오면 막내는 또 어디 갔어? 하루 종일 아이들 이름만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날도 신나게 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짐을 싣고 아이들 태우고 저는 당연히 막내가 처남 차에 탄 줄 알았습니다. 가끔 서로 차를 바꿔 타기도 했으니까요. 출발하자. 차 두 대가 출발했습니다. 놀던 곳에서 10분쯤 달려 휴게소에 들렸죠. 그런데 처남, 우리 막내 거기에 있어? 차에? 아니, 형님 차에 탄 거 아니었어요? 심장 철커덩. 차 두 대가 동시에 출동해서 되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행히 평소 아이들에게 늘 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안 보이면 절대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알았지? 제발? 제발 그 말만 기억하고 있기를. 숨도 제대로 못 쉬며 도착했는데 막내가요. 우리가 헤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얌전히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우리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아이보다 먼저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새로운 규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차에 타면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번호 시작! 첫째 1번, 둘째 2번, 셋째 3번, 막내 4번, 끝! 아찔한 휴가의 추억입니다.

0: 아이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스.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스. 철제 선반은 렉.

0: 오타!
1: 노래 세 곡도 만나봤습니다. 태진아 씨의 미안 미안해, 성진우 씨의 포기하지마, 소찬이의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어우, 마지막 사연이 제일 아찔했네요. 진짜 눈앞이 하얘졌을 것 같아요. 시계부드 등 우산 충전 패드 세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랜드 선데이 레코드 8월의 키워드는 여름 휴가 되겠습니다. 여행지의 추억, 행복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악몽 스토리도 있을 수 있겠죠. 어린 시절의 그리운 얘기부터 작년 올여름 휴가지 이야기도 다 좋습니다. 어디로 가셨었는지, 누구랑 가서 어떤 일을 만나셨는지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입니다. 김현정 씨의 멍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8: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10: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8: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한여름에는요 뜨거운 태양을 피해 그늘부터 찾게 되죠. 조금만 걸어도 기운이 쭉 빠질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뜨거운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오히려 더 싱그럽게 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꽃들이에요. 대표적인 여름꽃인 백일홍은 100일 동안 붉게 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햇볕을 오래 받을수록 아름다운 겹꽃을 피어내고 꽃말은 멀리 떠나간 친구를 생각하답니다. 강렬한 해바라기의 꽃말은 당신을 숭배합니다. 애모고요. 여름 아침마다 싱그럽게 얼굴을 내미는 나팔꽃은 기쁨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뜨거운 계절을 견뎌내며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여름꽃들처럼 오늘 하루도 생기 있게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Sunflower, 글렌 캠벨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우리는 시들지 말고요. 여름꽃들처럼 더 환하고 더 밝게 빛나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전의 시간이 필요할 테고요. 이 밤에 들려드리는 편안한 음악들이 바로 그런 충전제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팝스 프리덤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이치로 시작해서 1,7로 끝나는 그대 노래 좋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R2로 시작해서 A7로 끝나는 그대 오늘도 좋은 곡들 감상 모드로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감상하기 딱 좋은 시간이죠. 감상하기에 이 곡들은 어떨까 싶은데요.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의 Summer Nights, 에디 하즈의 I'm Gonna Knock on Your Door 듣고 올게요.

시간은 흐르고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지만요. 어떤 노래는 우리를 특정한 계절, 특정한 시간 속에 영원히 머물게 하기도 하죠. 바로 그런 노래들을 찾아서 다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83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에서 4위에 올라와 있는 도나 서머의 She Works Hard for the Money입니다. 이 곡은 1970년대 디스코 시대를 지배했던 도나 서머가 80년대 뉴 웨이브와 팝 록 트렌드까지 녹여내며 여전히 존재감을 보여준 곡이죠. 무엇보다 이 노래는 도나 서머가 한 식당에서 너무 지친 나머지 화장실에서 잠시 잠이 든 여성 직원의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일하는 여성들을 향한 찬가이자 응원가인 셈이죠. 도나 서머의 She Works Hard for the Money.

잘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문제 없어요. 우린 잘 해낼 거예요. 편안한 휴식이 있는 시간.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그때의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도나 서머의 She Works Hard for the Money였습니다. 여름 휴가는 어떤 계획들 있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캐리어를 끌고 해외로 나가시는데요. 시원한 곳을 찾아서 일본 북해도나 몽골로 가시거나 이열치열 베트남이나 괌, 사이판, 하와이 등 열대 해변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아니야, 에어컨을 틀어놓고 수박을 쪼개 먹는 우리 집이 최고야.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집에서 즐기는 열대, 해변, 섬, 그리고 나이트클럽. 우리는 이 더운 밤 음악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먼저 웨미 열대 클럽으로 안내합니다. 클럽 트로피카나. 이어서 미스터 프레지던트의 코코 잠부. 여기서 코코는 열대과일 코코넛을 의미하고요. 잠부는 스와힐리어로 안녕이란 뜻의 잠보를 유행어식으로 말한 것인데 열대 해변 파티에서 주고받는 인사말인데 코코 안녕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유로댄스 팝그룹 벵가보이스의 We are going to Ibiza. 이 곡이 우리는 이비자 섬에 간다라는 노래로 이비자는 스페인 동부 지중해에 있는 휴양지로 클럽 문화와 파티의 섬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클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섬이라고 해요. 노래 중에 피자, 피자가 귀에 들어오는데 이건 먹는 피자가 아니라 바로 이비자입니다. 그럼 열대밤 자동차가 클럽 앞에 도착했습니다. 클럽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마돈나의 This is to be my playground입니다.

놀이터였어. 내 어린 시절 꿈이었지. 친구가 보고 싶을 때마다 달려가던 곳이었어. 왜 끝나야 했을까? 그리고 왜 항상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까? 뒤돌아보지 마. 고개를 높이 들어. 이유를 묻지 마. 인생은 짧으니까. 너는 늙어가고 상처받는 걸 알기 전이겠지.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마. 그건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후회는 없어. 하지만 네가 나와 여기 함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어. 우리만의 비밀의 장소에서 널 볼 수 있겠지. 넌 그저 그런 추억이 아니니까. 지난 날과 작별 인사를 해. 이 말은 내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여긴 우리 내 놀이터였어. 어린 시절의 꿈이었지. 우리가 내달리던 곳, 그건 어느 누구도, 세상의 누구도 감히 파괴할 수 없는 곳이었지.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시절의 따뜻한 기억은 지금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겠죠.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마돈나의 노래였어요.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였습니다. 이어서 루더 반드로스의 Here and Now, 아니타 베이커의 Sweet Love 들려드릴게요.

로드 반드로스의 Here and Now, 아니타 베이커의 Sweet Love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가볼까요? 1980년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이에요. 잔나 나니니와 에드워르도 베나토가 1990년 월드컵을 앞두고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Un'estate Italiana, 이탈리아의 여름하고요. 역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예요. 토토 쿠투뇨가 유럽이 하나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던 시절 그 희망을 담아 만든 노래예요. Insieme, Milano Vezzanto, Novanta Due. 1992년에 우린 하나 되리 들려드릴게요.

잔나 나니니와 에두아르도 보나토의 오네스타테 이탈리아나, 이탈리아의 여름, 토토 쿠투뇨의 인셈의 밀레노베 찬초 노반타드에 1992년에 우린 하나 되리 듣고 왔습니다. 8월의 첫째 주, 이번 한 주는 어떤 시간들로 채워질까요? 더위를 견디는 인내심 한 스푼, 주위를 살피는 배려 두 스푼, 일상을 힘껏 살아가는 열정 세 스푼까지 그렇게 하나씩 더해가며 8월의 첫 페이지도 채워질 것 같네요. 애드리더의 허니차트 그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계속하면 우리 뇌가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마음을 새로 고침 해볼까요? 배에 힘 딱 주고 기분 좋은 톤으로 월요일 너무 좋아.

2026년 8월 3일 월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박재범의 좋아였습니다. 일주일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월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억텐일 수밖에 없네요. 이게 참 월요일이라는 요일이 또 쉽지만은 않은 요일이잖아요. 하루 이제 일주일의 시작이기도 하고 주말에 보내고 와서 또 일을 시작해야 된다니 하는 지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게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되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또 발상의 전환을 해서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마침 오늘이요, 여러분.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네요. 아, 이제 8월도 시작이 됐고 점점 이제 2026년의 중반을 넘어섰죠.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 8월의 시작, 월요일, 힘차게, 힘나게, 조금은 지칠 수 있지만 그래도 생각만큼이라도, 말만큼이라도 즐겁게 보내자. 이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여러분들의 사연 역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6: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이클립스 I'll be there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3418님께서는요. 밤샘 근무 중입니다. 다행히 밤새 큰탈 없이 무사히 임무를 마쳐갑니다. 서서히 날이 밝아오네요. 진행자님, 이른 아침인데도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밤샘 근무 하셨군요. 3418님. 큰탈 없이 무사히 임무를 마치셨다고 했는데 뭔가 좀 막중한 엄청난 어떤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시나 봐요. 마치 저희 아나운서들이 당직 근무, 그 숙직 근무 하는 것처럼 밤사이에 저도 숙직 날에는 속보가 터지진 않을까, 갑자기 보도국에서 날 찾지 않을까 이런 마음 졸이면서 잠을 쪽잠을 자는데 왠지 3418님의 문자를 보니까 그 순간이 떠올랐네요. 얼른 퇴근하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3418님 고생 많으셨어요. 홍석현님께서는요. 7월을 시원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해서 뿌듯하네요. 이번 달도 열심히 해볼게요. 희망곡 러브홀릭의 인형의 꿈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신청곡에 이어서 희망곡이라는 단어는 오랜만에 듣네요. 희망곡 신청해 주셨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7월의 마지막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에 뭐하고 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참 시간이 매일매일 이런 얘기 비슷한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빠르다 빠르다 해도 너무 빠르지 않나요? 와 진짜 7월이 됐을 때도 시간 진짜 빠르다 이랬는데 어느덧 달리고 달려서 8월이라니 저는 진짜 이게 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바쁘게 하루하루가 지나간다는 건 뭔가 일상을 열심히 사는 거라고 하던데 정말 더더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시간이 천천히 가도록 조금 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8월도 우리 상아와 함께 상쾌하게 아침 열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희망곡 띄워드릴게요. 러브홀릭의 인형의 꿈 그리고 조이의 데이 바이 데이.

홍석현님께서 신청하신 러브홀릭의 인형의 꿈 그리고 조이 데이바이데이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김종근님께서요. 허유원 아나님 상쾌한 아침 너무 듣고 싶었는데 드디어 취직하고 출근길 3일차에 듣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월요식식회도 잘 듣고 있답니다. 앞으로 상쾌한 아침 허하나님과 함께할 출근길 미리 감사드려요. 출근 시간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7시까지 가야 해요. 적응 잘하라고 응원받고 싶어요. 오늘도 아자! 우선 아 종근님 취직 취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뭔가 문자를 보아하니 이분 씩씩이 분이신 것 같은데 저희 상하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되시면서 7시까지 출근을 하게 되시면서 상하로 넘어오신 것 같아요. 헤헤헤. 아, 좋네요. 기분이. 우리 종근님 앞으로도 쭉 출근길에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적응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월요식식회에서 같이 직장생활 꿀팁들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21세기 생활백서에서도 나름 직장생활, 사회생활 꿀팁들 그리고 이야기들 많이 나눴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또 머릿속에 착 정립을 해놓으셨다가 필요한 순간에 쓰시고요. 그리고 일하실 때도 진짜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나 왜 이렇게 적응하기 힘들지 할 수 있지만 눈 뜨고 나면은 금방 그 신입 시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근님께서도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전 굳게 믿습니다. 응원 보내드릴게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종근님. 0021님께서는요. 다낭 미케비치에서 찍은 일출 사진 보냅니다. 온 세상이 보랏빛이라 정말 황홀했어요. 조식 먹고 햄디와 달달하게 시작합니다. 이번 여행의 테마는 쉼이에요. 아 너무 좋죠. 다낭. 아, 저는 다낭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우리 0021님 덕분에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다낭의 미케비치를 감상하게 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보랏빛 하늘이 마치 일출이 아니라 일몰 사진 같기도 해요. 진짜 너무 예쁘다. 갑자기 또 사진 보니까 여행 가고 싶기도 하고. 조식을 드셨군요. 여러분들은 여행 가셔서 조식을 드시나요? 저는 무조건 조식을 먹어야 돼요. 전 조식을 먹기 위해서 호텔을 가는 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느 날에는 조식이 맛있는 곳으로 호텔을 정한 적도 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되게 생각해보면 조식이 간단하잖아요. 뭐 계란에 뭐 빵에 뭐 특별할 거 없는데 종류별로 있는 그런 브런치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나 봐요. 충분히 쉬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021님 문자 감사합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더 위켄드의 Out of Time.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14년 8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9위 그리고 18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9위는 이선희, 그중에 그대를 만나 였는데요. 이선희 씨가 데뷔 30주년 기념으로 낸 정규 15집 앨범의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이어서 18위는 GOD, 하늘색 약속이었어요. GOD의 정규 8집 타이틀곡으로 하늘색 풍선을 흔드는 팬 GOD, 팬들을 향한 팬송이었죠.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이선희, 그중에 그대를 만나, GOD, 하늘색 약속.

세상엔 우리들만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을 그 친구들.

주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4년 8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19위 이선희 그중에 그대를 만나 그리고 18위 GOD 하늘색 약속 두 곡 듣고 왔습니다. 2014년으로 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14년도 8월 이맘때쯤 들었던 노래들 함께 들어볼 텐데요. 와, 이때 여러분들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2014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마치고 중간에 여름방학이었네요. 네, 이제 고3이 되기 전 여름방학이었고 필리핀에서 학교를 나와서 외국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서 마지막 이제 입시, 수능 보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달렸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그 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2014년 8월에 뭐하고 계셨을지 궁금하네요. 또 이렇게 당시의 노래들을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나긴 할 텐데 저는 특히나 이 두 곡 중에서 이선희 씨의 노래를 이때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던 이때만 해도 노래방을 되게 자주 갔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 그래서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서 이선희 씨의 노래도 막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아우, 추억이 담긴 노래들 두 곡 듣고 왔고요. 그리고 GOD의 노래까지. 하늘색 약속. 네. 그 팬지라고 하잖아요. 팬 GOD. 옛날에는 응원봉 대신 이렇게 하늘색 풍선으로 응원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응원봉이 다 있잖아요. 응원봉의 가격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와, 또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6703님께서요. 산후조리원에서 근무 중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항상 이 시간에 습관처럼 라디오를 들으면서 출근하고 있는데요. 밝은 햄디 목소리에 에너지 팍팍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시는군요. 아, 또 일찍 출근하셔야 되나 봐요. 최근에 이제 제 목소리가 밝아서 힘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라디오를 우리 엄지인 선배님께서 매일매일 들으세요. 정말 저한테 유언아 너 밝은 건 좋은데 살짝 억지 텐션 아니니?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또 코멘트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또 이런 여러분들의 문자를 보면서 사실 가끔은 저도 매일매일 기분이 항상 방방 떠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아 그래도 우리 상하 가족분들을 위해서 밝은 모습 좀 보여드려야지 하는 생각에 어쩔 때는 좀 오버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조금 억지로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고 싶으니까요. 네, 계속해서 밝은 모습 유지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우리 6703님 문자를 보면서 많이 힘을 얻어서 더 밝게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희님께서는 햄디 인생사 내 뜻대로 되는 건 없나 봐요. 2년째 입원을 3번이나 하고 수술을 2번이나

번이나 했어요. 병원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니 몸도 마음도 지쳐요. 건강 잘 챙기면서 하루하루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햄디도 건강 잘 챙기세요. QWER의 내일은 맑음 신청할게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입원을 세 번이나 하시고 또 수술까지 하셨을까요? 지금은 어떠세요, 소희님? 조금 회복을 하신 걸까요? 잘 버텨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참 그래요. 진짜 소희님 말씀처럼 건강이라는 게 우리 몸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정말 한순간에 뭐 다칠 수도 있고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내 맘처럼 안 된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런 힘든 생각, 뭐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보다는 회복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치료 잘 받으시고 입원하시면서 약 잘 챙겨 드시고 또 수술 잘 하시고 힘들지만 이게 참 말이 쉽지만 그래도 우리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각이라도 조금 밝게 긍정적이게 유지하는 게 우리 몸이 그걸 또 알아챈다 하잖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리 소희님께 그리고 지금 혹시 조금 어디 아프시다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힘을 최대한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소희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시다면 얼른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려야죠. QWER 내일은 맑음 듣고 올게요.

소희님 신청곡 QWER의 내일은 맑음 띄워드렸습니다. 백미경님께서는 여긴 미국이에요. 여기서 일하고 있는 딸내미 저녁 준비하면서 들어요. 이렇게 콩으로 방송을 접해서 정말 좋아요. 한국 노래랑 한국어가 나오니까요. 미국에 있는 내내 저녁 준비하며 듣게 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오, 미국은 저녁 시간이겠네요? 진짜로. 와, 진짜 맞아요. 그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정말 한국말이 그리워질 때가 많잖아요. 외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 우리 예.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교민분들께서는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뭐 예능이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틀어놓기도 했었어요, 저는요. 그때는 라디오를 사실 어플을 깔아서 듣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콩이라는 어플도 있고 또 외국에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미경님,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저녁 준비 잘 하시고요. 따님과 함께 맛있는 저녁 챙겨 드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The Chainsmokers의 Something Just Like This.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8: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8: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은 후디의 안녕히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생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같이 듣고 와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흥미로운 가사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오늘의 미션 문장 들으시고 영어 문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번째, 그녀가 눈길을 사로잡았죠. 두 번째, 그걸 반복해서 틀어봐요. 세 번째, 우리 걱정거리들은 잊어버려요. 네,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마일스 미스의 Nice to meet you 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2024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제목이 참 인상 깊죠.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첫 번째 미션 문장. 그녀가 눈길을 사로잡았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네,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Oh, I could feel the night slipping by 라고 했습니다. 이 끝부분에 slipping by 라고 들으셨는데 여기서는 잠자다의 sleep 이게 아니고 slipping by 짧은 발음이었어요. 철자는 S-L-I-P-P-I-N-G slipping by B-Y 네, 이 구가 되겠습니다. slip by 라고 하면 어느새 흘러가다 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이에요. Oh, I could feel the night slipping by 이제 해석되시죠? 밤이 어느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예, 특히 주말은 어느새 다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The weekend slipped by so quickly. 이렇게 응용 문장 추천드립니다. Away from me 이어지는 소절에서 Away from me 라고 했어요. Oh, I could feel the night.

slipping by, away from me. 나에게로부터 멀리, 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And, oh, she caught my eye through the light. 이어지는 부분에서 미션 문장 확실히 들리셨죠? She caught my eye through the light. 그녀가 눈길을 사로잡았죠. 라는 부분. She caught my eye. 그 다음 through the light 라고 있으니까 불빛 속에서 그녀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라는 상황입니다. 불빛 너머로 그녀가 내 시선을 싹 사로잡은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네요. Then she came right up to me. 그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She came right up to me. 나에게 곧바로 다가왔죠 라고 했습니다. Come right up to someone 이라는 구조를 활용을 함으로써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곧바로 다가오다 라고 해석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그걸 반복해서 틀어봐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0: 거지.
1: 아주 경쾌한데요. 그렇죠? She said, 그녀가 다가와서 Oh, hi, nice to meet you. 라고 했대요. 오,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그러면서 Tonight, maybe we could go dance, get up off our feet. 네, 이 부분까지 들어보셨는데 오늘 밤 maybe we could go dance. 어쩌면 우리 같이 춤출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get up off our feet 라고 했습니다. get up off our feet 라고 하면 일어나서 움직여. 네, 일어나서 움직여요. 일어나서 춤춰요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Maybe we could go dance. get up off our feet.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만나자마자 nice to meet you 하자마자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춤출 수 있겠고 일어나서 움직여요. 네. 그 다음에 she said this life ain't forever. 이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ain't forever 이라고 했는데 ain't라는 것은 당연히 isn't. 네. 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ne song here together. 그러니까 이 곡 한 곡만큼은 우리가 함께 해보자 라는 취지로다가 지금과 같은 가사를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This life ain't forever. One song here together. 그죠? 만약에 풀어서 쓴다면 Let's stay here together for one song. 이 한 곡만큼 우리 함께 해보자. 그 다음 Then let's play it on repeat. 이 부분입니다. 미션 문장. 그걸 반복해서 틀어봐요. 네, 물론 직역한 상황이겠죠. Let's play it on repeat. Let's play it on repeat. 어렵지 않게 들으셨죠? Let's put it on repeat. 뭐 반복 재생하자. 네, 이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직역 버전 말고 지금 여기에서는 가사 내용 흐름상 이 순간을 계속 이어가보자 라는 느낌으로 의역하시면 더욱 좋겠네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우리 걱정거리들은 잊어버려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네, we can dance, we can dance all night. 우린 밤새 춤출 수 있어요. We can dance till the morning light. 우린 아침이 올 때까지 춤출 수 있어요. Let's forget about our worries. 찾으셨죠? Let's forget about our worries. 우리 걱정거리들은 잊어버려요. And the wild world outside. 그러면서 저 바깥의 야생 세상도 다 잊어버려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Let's forget about our worries and the wild world outside. She said, 이제 반복적인 부분도 들렸죠? Oh, hi, nice to meet you. Tonight, maybe we could go dance, get up off our feet. 네, 즉각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지셨을 겁니다. 안녕, 반가워요. 오늘 밤 우리 춤춰봐요. 자, 일어나서 얼른 춤춰요. 라는 느낌이었어요. We can dance all night. 이처럼 밤새 우리는 춤출 수 있어요.

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만나자마자 아주 적극적으로 제안을 한 상황이네요. 그럼 함께 들어볼게요. 마일스 스미스의 Nice to meet you.

0: 그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리뷰 타임. 첫 번째, 그녀가 눈길을 사로잡았죠. She caught my eye. 그래요. 이때의 caught라는 것은 catch의 과거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he caught my eye. I couldn't take my eyes off her. 이런 표현도 충분히 가능하죠. 두 번째, 그걸 반복해서 틀어봐요. Let's play it on repeat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미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Let's put it on repeat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물론 좋고 Let's play it again 아주 쉬운 버전으로도 전달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 걱정거리들은 잊어버려요. Let's forget about our worries. 네, 쉽게 기억하실 수 있겠죠. 특히 leave something behind라는 구조를 활용한다면 어떤 대체 가능한 문장이 또 있을까요? Let's leave our worries behind. 네, 우리가 종종 다른 곡들을 통해서 가사 속에서 활용을 했던 구조입니다. Let's leave our worries behind. Let's forget about our worries. 네, 이처럼 충분히 응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She caught my eye. She caught my eye. She caught my eye. 두 번째, 그걸 반복해서 틀어봐요. Let's play it on repeat. Let's play it on repeat. Let's play it on repeat. 세 번째, 우리 걱정거리들은 잊어버려요. Let's forget about our worries. Let's forget about our worries. Let's forget about our worries.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힘차게 외쳐보셨나요?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Good morning, wake up, dance.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4872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굿모닝 햄디, 아침에 이렇게 신나게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네요. 웨이크업 댄스 댄스 신청곡 에이티즈의 Bad입니다. 요즘 이 곡에 꽂혀 있어요. 포인트 안무에 꽂혀서 바운스 바운스 하며 지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 에이티즈의 이 배드 영상이 제 그 SNS 알고리즘에도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홀린 듯이 이 영상을 계속 봤던 기억이 나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포인트 안무 함께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8892님 사연입니다. 새벽 우유 배달 다니는데요. 언제부턴지 매번 지각을 해서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듣네요. 지각하고 싶진 않은데 라디오를 들으며 힘내봐요. 조성모의 다짐 신청해요. 아, 난감하네요. 저희 상하를 함께 하시려면 지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각하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지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도 상하와 함께 했으면 좋겠으면서도 어렵네요. 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조성모의 다짐.
1: 나는 let it all go.

Good morning! Wake up! Dance! 박종욱님, 오늘도 퇴근 후 출석! 요즘 주변이 다 휴가철인 것 같네요. 하지만 제가 담당하는 일은 지금이 한창이라 휴가 갈 여건이 안 되네요. 제 마음을 위로해줄 노래, 클론 도시 탈출 신청해요. 맞아요, 종욱님. 저희 가족은 저 빼고 여행 갔어요. 휴가 갔어요. 정말 이렇게 요즘 휴가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 와중에도 우리 일할 사람들은 일해야죠. 노래 들으시면서 마음을 위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욱님 얼른 퇴근하세요. 클론 도시 탈출 들려드립니다.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부지런한 상하 가족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을까요? 0308님! 아침 바다 달리기 정말 기분 좋아요. 요즘 부산은 굉장히 덥지만 아침 바다는 바람도 불고 시원하답니다. 파란 바다와 같이 뛰러 오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사진 남겨주셨는데요. 진짜 요즘에 남부지방이 특히 부산, 그리고 경북, 경상도, 영남지방이 진짜 덥다면서요. 뉴스를 하면은 맨날 그 지역이 이제 또 이렇게 최고기온, 역대 최고기온 달성했다 이런 기사를 되게 많이 전달을 드렸어요. 아침에는 그래도 괜찮은가 보네요. 안 그래도 바닷바람 쐬러 우리 부산 시민분들께서 더위 피하러 나오셨다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전달 드렸었는데 우리 0308님 이렇게 더위 바닷바람 쐬시면서 잘 달래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난번에 부산 여행 갔을 때 아침에 바다 해안가를 이렇게 달리기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때 나도 부산 살고 싶다. 나도 바닷가 앞에서 살면서 맨날 맨날 이렇게 해안가 달리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아우 너무 부럽습니다. 0308님 달리기 고생 많으셨어요. 2288님께서는 가족들이랑 강화도 펜션 왔는데 혼자 만이산 입구까지 뛰어 정상 올라가는 중입니다. 휴가 때도 운동 포기 못해! 와 근데 저는 그냥 평지에서 뛰는 것도 힘든데 와 대단하시다 2288님. 사진 셀카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연 보내주시고요. 오늘 0308님 그리고 2288님께서 이렇게 감사하게 운동 인증 사연 보내주셔서 저희 상하에서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도 같이 듣고 올게요. 사브리나 카펜터의 Tears.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건강을 위해 집밥을 해먹자.
1: 아유 휴대폰 챙겨야 되고 서구 챙겨야 되고 또 뭐 챙겨야 되지. 아 여보 여보 여권 챙겼어요?
2: 아 가방 맨 앞에 넣어놨어요.
0: 엄마 이제 출발하려고? 몇 시 비행기라고 했지?
1: 11시 11시 아우 미리 가 있어야지. 참 네가 아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둘만 해외여행 가는 건 오랜만이잖니. 공항 가서 헬멧 게 뻔한데 부지런히 가야 돼. 가서 면세점 가서 네가 아빠한테 나 립스틱 좀 사달라고 하려고.
0: 아유 그래 그래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엄마 중간중간에 사진 찍어서 꼭 보내줘야 돼. 알았지?
1: 얘는 뭐 또 애 취급을 하니. 야 너나 엄마 아빠 없다고 늦게 다니지 말고 밥도 좀 해먹고 그래. 냉장고 재료 잔뜩 사놨는데 그거 다 썩어가겠다 야. 어? 쓸데없이 몸에 안 좋은 거 배달시키지 말고.
0: 아 진짜 잔소리 끝까지 잔소리를 하네. 얼른 출발하셔.
1: 어, 갔다 올게.
0: 잘 다녀와.
1: 야 허유원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 없지. 네가 있을 리가 있니?
0: 아 뭐야 언니도 없잖아.
1: 안 물어봤잖아. 어? 야, 저녁 어떻게 할 거야? 뭐 시킬 거야? 치킨 먹을래?
0: 치킨? 치킨 그제도 먹었는데 좀 물리는데.
1: 아 치킨 말고 뭐 마라탕?
0: 아 언니 마라탕 먹으면 바로 살찌는 거 몰라? 나 기름진 거 싫은데. 어제도 우리 짜장면 먹었잖아.
1: 아이 지집애 진짜 까탈스럽네. 야 그럼 네가 골라.
0: 아니 근데 내가 어플 보고 있는데 진짜 땡기는 게 어떻게 하나도 없냐? 언니 근데 우리 맨날 배달음식 먹어서 좀 물리지 않아? 냉장고에 뭐 있지? 우리 좀 해먹을까?
1: 어제 먹다 남은 탕수육 좀 있고 뭐 없는데. 뭐 네가 할 거야?
0: 아싸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을 시켜먹기만 하고. 아 좀 해줄 수 없냐 언니가.
1: 야 뭐 진짜 내가 해주길 바래. 나 진짜 그 나 부엌 들어간다. 나 나 칼 한번 잡을까 진짜.
0: 아 됐다 됐다. 내가 또 언니 요리 실력을 알지. 아휴 내가 할게. 내가 부엌에서 뭔 사고를 치려고. 언니 대신 언니는 이따 슈퍼 가가지고 맥주 좀 사와. 맥주. 아 시원하게 맥주나 좀 마시자.
1: 아유 오브콜스 그건 내가 해줄 수 있지. 그래서 셰프 오늘 메뉴 뭐예요? 나는 안심 스테이크 이분하게. 알았지? 나 맥주 사러 간다.

0: 윤현상 밥 한 끼예요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 건강을 위해 집밥을 해먹자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오늘의 주제는 밥, 집밥. 우리 철규 씨 요리 잘해요? 잘하시잖아요.
1: 저 요리 잘하죠.
0: 그렇죠.
1: 요리 뭐 곧 합니다.
0: 제가 알기로는 요리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1: 아, 그렇죠. 교양 네. 프로그램에서 제가 한식 명인이랑 한 네. 1년 정도 집밥 만드는 걸 했습니다.
0: 어떻게 좀 늘었어요? 그 방송하면서?
1: 방송하면서 더 늘었죠. 왜냐면 제가 해먹는 게 사실 네.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방송에선 쓸 수 없으니까 매번 다른 식재료를 가지고 또 다르게 요리를 해야 돼.
0: 그렇지.
1: 나중에는 한식 명인이랑 대결하는 것까지 했다니까.
0: 진짜요?
1: 예. 저는 좀 퓨전 한식, 한식 명인은 정통 한식 이렇게 해서.
0: 제대로네.
1: 아, 그래서 레시피 막 적어서 공부하고 막 네.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레시피 보면서 하다가 한식 명인이 와가지고 야 이 먹고
0: 부산에서
1: 레시피 먹고 이래서 막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그런 꽁트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0: 그때 만들었던 메뉴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요? 좀 예전이죠.
1: 그때 막 시금치를 가지고 네. 시금치가 주제여서 뇨끼 같은 거 이제 시금치 뇨끼 해먹고
0: 네. 대단하네.
1: 빠에야 이런 거 제가 생전 만들어보지 않았던 거를 방송이라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렇게 하면 또 늘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조금 밥을 해드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집에서는?
1: 요즘은 그 아이 때문에 네. 요리할 정신이 없어요.
0: 그렇죠. 아무래도
1: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많이 시켜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잠도 잘 못 자지 또 시켜 먹으니까 건강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살도 네. 좀 찌고 이래서 요새는 아내가 좀 요리하는 거를 재미를 붙였어요.
0: 좀 건강식으로다가 네,
1: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나는 손맛이 없어서 못해라고 했는데 이제 네. 이제는 조금씩 뭔가 맛이 생기더라고요.
0: 또 요리도 하기 나름이긴 해요.
1: 그러니까요.
0: 연습하기 나름이에요.
1: 우리 햄디는 어때요?
0: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좀 합니다. 제가 여러분.
1: 왜 꺼드럭대는 표정이죠?
0: 아니 또 주변에서 제가 요리를 잘한다고 하면은 안 믿으세요. 제가
1: 재료 안 썰고 손 썰 것처럼 생겼는데
0: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공개할 수도 없고 일단은 자취 생활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대학교 때부터 이제 홍콩에서도 밖에서 살았고 그때 이제 가난한 유학생은 집에서 해먹는 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취 음식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 대전에 있다가 또 대구에 있다가 혼자 그렇죠.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요리 실력이 늘 수밖에 없더라고요.
1: 그래서 술 먹고 다음날 해장하는 음식만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0: 쉿 조용히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둘 다 요리를 좀 하니까 각자 내가 이 음식만큼은 진짜 자신이 있다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지금 또 생각해보면은
1: 저는 뭐 김치찌개 뭐 이런 건 당연히 찌개류는 잘하고요. 나물 무침도 괜찮고 근데 그 한식을 할 때는 네. 잘 못하시는 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0: 어떤 거죠?
1: 그 고추장 둘 네. 간장 하나 설탕 하나 2:1:1 요것만 있으면 어떤 음식이든 다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0: 좋은데?
1: 근데 대신에 맛은 똑같을 수 있어요. 떡볶이든
0: 아니 근데
1: 닭볶음탕이든 맛은 다 똑같아.
0: 그 양념이 맛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기억하겠습니다. 고추장 둘 간장 하나, 설탕 하나. 네,
1: 거기다 물 살짝 섞어서 이제 조리기만 하면 됩니다.
0: 우리 주부 구단님들께서 많이 상하를 들으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레시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멘트 많이 남겨주시고 저의 주력은 제육볶음. 아무래도 네, 제육볶음을 굉장히 잘합니다.
1: 거기도 고추장 둘, 간장
0: 맞아요.
1: 하나,
0: 떡볶이 양념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순간 흠칫했어요. 네. 저는 살짝 그 조미료 맛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조미료가 몸에 나쁘 지 않잖아요.
1: MSG 괜찮죠.
0: 네, 그래서 살짝 넣었어요. 살짝. 좀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새벽부터 먹는 얘기하니까 배고프네요.
1: 그러게요.
0: 네.
1: 오늘 점심 뭐 먹어야 되나.
0: 그러니까요. 그거 고민하면서 박철규 아나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나운서요?
0: 원래 급 마무리가 어려운 법이에요.
1: 들을 노래도 좋네요.
0: 네,
1: 이거 오늘, 들으면서 전 물러가겠습니다. 네,
0: 배고프지만 노래만큼 배부르게 이진아의 배불러 들려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1: 안녕히 계세요. 1, 2, 3.

0: 이진아 배불러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DJ 허유원입니다. 1025님 출근하시는 분들 파이팅 하세요. 저는 이제 퇴근합니다. 18개월 우리 아들 어린이집이 오늘부터 방학이네요. 뭐하고 놀아주면 좋을까요? 글쎄요. 18개월이면은 아직 말은 못하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쵸? 아, 제가 박철규 아나운서네 이제 그 집에 동기들이랑 같이 가서 딸 네, 연재를 봤을 때 놀란 게 그 연재가 이제 누워있고 그 위에 모빌 같은 게 막 자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철규 아나운서가 그 모빌을 보면서 이게 애기들한테는 쇼츠 같은 거래요. 릴스 같은 거여서 도파민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조금 무책임한 말씀이지만 그런 자동으로 된 장난감을 하나 틀어주면 좀 그런가요? 아, 왜냐면 우리 1025님 들어보니까 지금 밤샘 근무하시고 이제 퇴근하시는 것 같은데 18개월 아들 또 놀아주시려면 힘드시잖아요. 또 그런 거 뭐 자동으로 읽어주는 책 이런 거 요즘 기술이 발달했는데 아 아닌가요? 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 이쪽으로는 아 그러니까 이거 빨리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 게 공감을 다 하고 싶은데 야, 이 너무 답답해요. 우리 상하 가족분들 18개월 아들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지 함께 공유해 주세요. 아 진짜 아 막 조언 드리고 싶은데 너무 이쪽으로 소견이 짧아가지고 자동 장난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4: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 넣어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3: 명절 선물은 이제 넣어두. 검색창에 이제 넣어두.
5: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의 활기를 더

0: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아유무 이마즈의 Obsessed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7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남 양산은 5일 연속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은 가운데 어제는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42.5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 37도, 광주와 대구, 양산은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가 행렬이 지난 주말 절정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도 휴가 차량들이 이어지겠지만 지난주보다는 덜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사이와 더 가서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양지북은 3, 4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행주대교부터 정체 심해지면서 이 구간 지나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영동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본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선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이승철의 아마추어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기원하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8월 3일 월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이승철의 아마추어로 시작했습니다. 인맥보단 치맥님, 매주 겪는 월요일이지만 월요병에는 모두가 아마추어죠. 굿모닝이에요, 경아님. 하고 아침 인사 주셨네요. 일주일마다 아마추어로 리셋되는 건가요? 그건 좀 억울한데요. 안녕하십니까. 신정희님 어서 오세요. 정순아님 안녕하세요. 경아님 더운데 손 선풍기를 놓을 수가 없어요. 월요일 다시 시작합니다. 무더위의 연속이에요. 또 장숙자님 경아님 반가워요. 일어나야 하는데 눈이 안 떠져요. 아름다운 목소리 기대하며 기지개 크게 켜봅니다. 하고 인사 주셨네요. 기지개에 혹시나 밤새 떨쳐내지 못한 피로 다 실어서 날려버리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임기인님, 경아님 안녕하세요. 8월 첫 월요일이네요. 휴가철이라 그런지 출근길이 조금 한산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아침에 좀 수월하게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야, 제가 휴가가 아니면 얼른 다 같은 휴가철이라고 하는 걸 이거 인식을 못하겠어요. 참 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명주님 8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길 좋은 일이 기다릴 거예요 하고 아주 희망찬 사연 주셨네요.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내가 꿈꾸는 휴가입니다. 휴가 다녀온 분들도 계시겠고 다녀올 분들도 계시겠고 저처럼 아직까지 별 일정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각자 꿈꾸는 휴가는 있지 않을까요? 야자수 우거진 바닷가에서 칵테일 마시기, 아무것도 안 하고 쾌적한 호텔방에 누워있기 등등 꿈꾸는 휴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오늘 버텨보시죠.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기적이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렉스비드렉. 사무실에도 렉렉스비드렉. 창고에도 렉렉스비드렉. 철제 선반은 렉렉.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이어서 이지혜의 Love Me, Love Me 들으셨습니다. 이명주님이 좋은 음악 너무 좋아요. 아침부터 심쿵 하셨네요. 기분 좋아지셨길 바라며 오늘 우리는에서 여러분 사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 내가 꿈꾸는 휴가 이번 주 주제예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꿈꿔본 휴가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세요. 지금 그 휴가를 실제로 가고 계시는 분이네요. 5776님. 경화님, 항상 학교 등교하면서 아버지 차에서 우아조 라디오 듣던 고등학생입니다. 오늘은 엄마, 아빠, 저 세 가족 전주에서 충북 단양으로 여행 떠나는 중에 같이 듣고 있어요. 우리 가족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즐거운 여행하고 싶어요. 항상 등교하면서 들을 때도 좋았지만 오늘은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 글을 보다 보면 당연히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이겠지만

사연자분이 이런 성격일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뭔가 고등학생이 차분하고 성숙한 느낌.

항상 저희 가족 여행길에 함께해서 이제는 빠지면 어색할 듯해요. 1박 2일 단양으로 고3 딸과 저희 새 가족 여행 가요. 처음 가보는 곳이라 떨리기도 하고 여행이라 설레네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조수석에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야, 온 가족이 우아주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그 충북 단양으로 가시는 길인데요.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세 분 드시라고 아이스크림 쿠폰 큰 사이즈로 보내드립니다.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리고 5145님, 난생 처음 국민학교 동창 부부 동반으로 여행 갑니다. 버스 대절에서 10명이 동해안으로 가요. 제가 라디오 주파수 담당이라 106.1 고정하셨습니다. 주파수 담당이라는 큰 역할을 하셨는데 우아조를 딱 설정을 하셔가지고 온 동창 그 부부들이 온 친구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에 큰 감사를 드리며 10분이 가시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10장 보내드립니다. 자, 기쁨의 함성 발사하셨죠? 아, 지금 그 버스 안에서 난리 법석이 일어났기를 저는 크게 기대해봅니다. 노래 듣고요.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보죠. 기현의 세월이 가면.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농장에서 열심히 키운 다할리아. 단단해 보이는 동그랗고 하얀 꽃송이가 줄기 끝에 정말 야무지게 피어 있다. 그리고 역시 단단한 초록 줄기까지 참 싱그러워 보이는 다할리아를 보기 좋게 손질하면서 몇 개씩 묶는 중. 잘 키워 수확한 다할리아를 양재 화훼 꽃시장에 보내려고 작업을 하는 중인데 꽃이 잘 팔리길, 그리고 이 꽃을 사간 누군가가 자기만의 공간에 이 꽃을 장식하고 볼 때마다 웃음이 번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애정으로 키워낸 다할리아를 정성을 들여 손질하고 묶으면서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한 컷, 8440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오, 화훼 농가하시나 봐요. 이렇게 정성껏 키운 꽃들이 여러 공간에서 예쁨을 뽐내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신정희님이 다할리아 너무 예뻐요. 꽃가게 사장님은 매일 꽃들과 사시니 좋으시겠다. 힘든 점도 분명 있으실 테지만 그래도 웃으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럼요. 그 일을 또 하는 거 그리고 또 심지어 좋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들은 있겠죠. 아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전하기를 바라는 그 예쁜 마음이 담긴 또 그 꽃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아 이렇게 전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8440님 앞으로도 소식 종종 전해주세요. 사진 감사합니다.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한 컷 핸드폰 사진첩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9580님이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단양 다녀왔거든요. 저희는 대구서 아들이랑 저희 부부 셋이서 좋은 추억 쌓았답니다. 단양 가신다는 사연 듣고 한번 올려봅니다. 참고로 저도 경합니다 하셨네요. 아 반갑습니다. 경하라는 이름을 쓰시는 아주 반가우신 분. 단양에 무엇이 유명한가요? 단양의 어떤 뭐 특산품이나 아주 맛있는 어떤 먹거리라던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아, 단양에 이렇게 다녀오신 분이 좋은 추억 쌓으셨다고 하니까 아까 또 단양 가신다는 가족분도 즐겁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1172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하니까 제 개인 생활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특히 우리 작은 아들 현성이 때문에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학원 숙제를 해야 한다고 아침 7시부터 깨워달라고 하네요. 20분 전부터 정성껏 깨우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성껏 정성껏 깨우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는 30분 간격으로 깨워도 결국 오전 11시에 일어났답니다. 언니 제발 방송으로 우리 현성이 좀 강력하게 깨워주세요. 현성아! 지금 7시 32분이야. 빨리 일어나. 일어났으려나? 이거 전국에 현성이 이름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다. 빨리 일어나. 아 그런데 학생들은 참 방학 때도 학원 숙제해야 하고 참 아침에 눈뜨기 힘들 텐데 일어나야 하네요. 그래도 일어나 현성아. 일어났는지 꼭 알려주세요. 172님. 차영숙님, 저 어제 돼지가 되는 꿈을 꿨는데 오늘 복권 사야 할까 봐요. 월요일인데 하나도 안 피곤하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요. 하고, 오, 그런 꿈을 꾸셨군요. 기분 좋으면 복권 사셔야죠. 그런데 보통은 돼지가 꿈에 나와야 하는데 자신이 돼지가 됐다는 건 오늘 차영숙님이 뭔가 행운을 주는 돼지 복을 이렇게 불러주는 자체가 행운이 되시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뭔가 그런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내일 꼭 알려주세요. 차영숙님 노래 듣고요. 오늘 내가 꿈꾸는 휴가 만나봅니다. 샤크라의 난 너에게,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월요일 아침 각자 어떤 휴가를 꿈꾸는지 얘기 나눠볼까요? 2026님, 고향 떠나온 지 30년이 넘었네요. 고향 선착장에 앉아서 낚시하는 게 제 꿈이에요. 삶이 바빠 고향 한번 못 가네요. 그리움 가득한 아주 고즈넉한 풍경 보내주셨네요. 꼭 이루시길요. 2353님, 반가워요. 휴가는 집에 가만히 있는 거죠. 제 바람이지만 돈 안 쓰고 안 피곤하고 시원한 휴가를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디든 떠나야 해요. 가족들 위해서 출근하면서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또 박성남님, 제가 꿈꾸는 휴가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이 소속되어 있는 축구 경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축구 여행입니다. 테마가 있는 여행 참 좋죠. 남인주님, 시원한 호텔에서 룸서비스로 맛있는 거 먹는 거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라는 욕망이 보이는 사연이네요. 이은주님, 외할머니 집 마루에서 수박이랑 옥수수 먹으면서 드라마 얘기며 부장님 얘기며 소개팅 얘기며 할머니랑 수다 떠는 거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얘기하면 우리 강아지 누구 닮아서 얘기를 그렇게 잘하냐고 늘 칭찬해 주시거든요. 뭐 외할머니, 우리 각자의 할머니들이 다 보고 싶으실 것 같네요. 지금 뭔가 그림 동화책 한 자락을 본 것 같아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클리프 리차드의 노래 듣죠? Summer Holiday.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각 7시 44분입니다. 홍유진님, 고딩 딸 오늘부터 줄넘기 한다고 깨워달라고 했는데 출근 준비하고 있는데도 안 일어나네요. 깨우면 분명 내일부터 할 거라고 하겠죠? 아하, 깨워보셨나요? 몇 시에 깨워달라고 하셨는데 아 미리 이렇게 짐작을 하시지? 따님, 이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바로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오신애님, 경화님 오늘은 이직을 하고 처음 출근하는 날이에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경화님의 상콤 에너지도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이직하고 첫 출근 축하드립니다. 또 이은미님도 오늘 새로운 직장 첫 출근일이라고 하시네요.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요. 적은 나이도 아니고 10년 이상 다른 일을 하다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되고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제게 힘을 주세요 하셨네요. 일단은 그 새로운 직장에서 이은미님이 그 일을 잘 하시리라 생각되니 당연히 뽑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감 있게 하시고요. 오신애님, 이은미님 그 첫 발걸음 잘 내디디시고요. 오늘 첫날 파이팅입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이화동.

0: 영화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6: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아, 이 아침에 여러분 만나다 보니까 제가 모닝콜에 약간 좀 사명감이 있거든요. AS 모닝콜 한번 해볼까요? 1272님, 지금 그 핸드폰으로 들으시거나 아니면 라디오로 들으시거나 현성이 옆으로 가져가 주세요. 가져가셨나요? 현성이 일어났니? 알려주세요. 일어났는지. 어, 그리고 그 줄넘기 한다는 홍유진님 딸도 지금 일어났는지 모르겠네요. 1부 꾹꾹으로 이현석의 학창시절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여름 휴가철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는데요. 이번 주 역시 휴가를 떠나는 차량과 복귀 차량들이 뒤섞이면서 곳곳에서 혼잡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발 전 차량 점검은 물론 장거리 운전 중에는 충분한 휴식으로 안전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대동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원효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성수대교부터 정체입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뒤로 방화대교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반포대교부터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썸!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

0: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조각경 홍서범의 내 사랑 투유입니다. 이 곡은 처음 보자마자 사랑이 싹 텄다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인데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고개 숙인 너의 모습이 이것처럼 아름다웠어. 무엇처럼 아름다웠을까요? 날개가 달린 존재예요. 1번 천사, 2번 용, 3번 매미.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무엇처럼 아름다웠다고 노래할까요? 1번 천사, 2번 용, 3번 매미.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조각경 홍서범의 내 사랑 투유.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의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조갑경 홍서범의 내 사랑 투유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이 노래에서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무엇처럼 아름다웠다고 할까요? 오늘의 정답 1번. 천사죠. 김주현님 1번 천사요. 옆에서 문제제 푸는 초이 아들이 당연히 천사 아니야? 합니다. 아이고 문제집도 풀고 퀴즈도 풀고 바쁘다 바빠. 8216님 오답 모기 요즘 너무 많아요. 나이피를 다 먹어요. 김남경님 1번 천사. 경아님 아 정답과 저를 부르는 호칭을 붙이니까 천사 경아님 하고 부르시는 것 같네요. 제 맘대로 1번 천사 정답 보내주시면서 경아님 방학이라 새 아이들 하루 세끼 밥 차려주는 것도 좀 힘들긴 한데요. 늘 건강식으로 하다가 오늘 몸도 피곤하고 귀찮아서 햄 굽고 계란 굽고 돈가스 그렇게 했더니 엄마 천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죠? 내 혀를 황홀하게 해주는 천사신가 봐요. 근데 햄, 계란, 돈가스 이것도 하시려면 다 손이 가야 하는데요. 항상 어떻게 건강식으로 먹습니까? 그리고 또 이 음식들도 지금 건강식이 아닌 건 아니지 않나요? 맛있고 그렇죠. 2762님 천사요. 이분들 결혼했죠? 아 그쵸. 조갑경 홍서범 씨 두 분 지금도 천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행복하세요 하고 마음까지 전하셨네요. 김경환님 1번 천사. 휴가 없이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인데요. 천사 같은 아내가 매일같이 시원한 미숫가루와 맛있는 도시락을 싸줘서 즐겁게 일하네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하셨네요. 또 황주현님 1번 천사. 처음 보내는 문자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 내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신청곡 보내주시면 잠시 후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진효유님이 오늘 첫 출근하시는 분이 꽤 계시네요. 아까 사연 듣고 보내주셨네요. 저도 첫 출근입니다. 저희 신랑은 저 첫 출근이라고 아침 차려주는 태토남입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또 달달하게 사랑을 전하셨네요. 이렇게 애정 표현의 직진이신 진정한 강한 남자시네요. 그 남편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오늘 첫 출근도 잘 하시겠죠? 진효유님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쎄쎄쎄의 떠날 거야. 그리고 레인보우입니다. 에이!

쎄쎄쎄 떠날 거야 레인보우의 A까지 들으셨습니다. 1890님 주말에 동해 다녀오셨다고요. 기온이 엄청 올라서 바닷물도 차갑지는 않더라고요. 날씨도 무덥고 사람들도 많았지만 여름을 만끽하고 왔네요. 물론 먹기도 잘 먹었고요. 아우 휴가 잘 보내셨군요. 지난주에 유독 강원도 가신다는 분들 사연 많았는데 아마 휴가 시작 거의 시작 즈음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1890님도 동해를 다녀오셨네요. 와 그런데 지금 지난주도 더웠지만 이번주는 더할 것 같아요. 휴가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 말 그대로 피서하시면서 즐기시길요. 7057님 지금 일부러 에어컨 대신 창문을 열었더니 매미 소리와 바람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름도 지나면 그리울 것 같아 이 아침 잠시 귀 기울여 보고 있어요 하셨어요. 어머 이렇게 여름 자체를 즐기시는 마음이면 이 무더위도 아름다운 기억이 될 것 같네요. 2244님 허리가 너무 아파서 회사에 병가 내고 허리 주사 맞으러 갑니다. 어머 이거 잠깐 그러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조심하세요.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정말 조심하셔야겠네요. 월요일 아침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들려드립니다. 오늘 꼭 이 노래 두 곡은요. 권영재님이 신청하신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그리고 오신혜님이 신청하신 K-윌의 선물 이어 듣습니다. 두 분 모두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릴게요.

이현주님이 알라딘? 김우님도 알라딘? 하고 외쳐주신 알라딘 중에서 들어보았습니다. 나오미 스콧의 스피치리스였어요. 7931님, 8월이네요. 저희 가족은 모두 8월에 생일이 모여 있어요. 오, 8월에요? 저를 포함해 엄마, 아빠, 둘째 조카, 남편까지 큰일입니다. 비상, 비상!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 땐 8월은 미역국을 내내 끓여놓고 먹었어요. 더운 여름이 시작됐어요. 모두 건강히 즐겁게 잘 지내시길요. 와, 열정적인 계절에 모두 태어나셨네요. 어떤 면에서는 아예 8월을 온 집안 축제처럼 보내실 수 있겠는데요. 8994님, 5시에 일어나서 싼 김밥이랑 샌드위치를 깜빡하고 집에 놓고 나왔는데 다시 가면 지각할 것 같아 그냥 출근 중이에요. 퇴근하면 다 상해 있을 텐데 너무 속상해요. 아, 정말 아깝다. 집안이 많이 더워 있으려나요? 정말 상해 있으려나? 아, 제가요, 이런 걸 참 잘 잊어먹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떻게든 안 잊어버리고 가지고 나오려고 그 신발 신기 직전 있잖아요. 현관 그 턱 있죠. 문턱 앞에 딱 올려놓으면 제가 거기를 펄짝 뛰어넘어서 신발을 신는 와중에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신발 위에 살짝 걸쳐놓습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안 그래도 저 오늘 무슨 택배를 보낼 일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는데, 아, 어젯밤에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아침에 분명 까먹고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고 나올 신발 위에 살짝 걸쳐놓고 다행히 들고 나왔거든요. 아, 그런데 음식을 좀 그렇게 하기에는 힘들고, 아우, 아무튼 아깝습니다. 8994님. 5562님, 이 더운 여름 발가락 골절로 깁스하고 있네요. 수영하다 옆 사람과 부딪혔는데 발가락 골절. 어머, 어떻게 부딪히셨길래 부딪혔는데 발가락 골절이 돼버리시죠? 내 휴가 수영복 입고 당당하게 휴가 즐기려 했는데 경아님 위로의 노래 올려주세요 하셨어요. 올 여름은 물이 아니라 에어컨 옆에서 보내시는 것으로 하셔야겠네요. 빨리 나으시길 바라고요. 이 노래가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B2B의 노래 들을게요. 너 없인 안 된다. 그리고 박기영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각 8시 40분입니다. 1272님이 역시 경호원님 목소리가 직방이네요. 저희 현성이 일어나서 냉장고로 직행 아침부터 먹고 씻는다는데 현성아 숙제는 언제 하니 하셨어요. 아까 일부 시작될 때부터 현성이 깨우려고 제가 목청껏 소리를 높였는데 아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끝까지 AS를 해볼까요? 아침 먹고 씻고 나서 숙제는 9시 반 안에는 시작할까, 현성아? 오늘 뭐 이거 방송에서 계속 얘기해가지고 현성이 꼼짝없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5937님, 수영장 20년 차 여러 가지로 골절 생겨요.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팔다리 움직임이 일반 걷는 것보다 훨씬 반경도 크고 그러니까 힘도 더 이렇게 세차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부딪히면 골절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수영을 안 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구기영님, 경아님 제가 요 며칠 몸살로 경아님이 진행하는 우리의 아침을 못 들어서 아쉬웠는데 이젠 건강을 회복해서 오늘부터 열심히 귀 쫑긋 매일 아침 7시에 애청할게요. 약속해요 하셨어요. 약속 감사합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까지 콩 찍었습니다. 6544님 토요일에 동료들과 영월 동강 래프팅 여행 다녀왔어요. 처음 하는 래프팅인데 너무 재밌어서 행복한 추억 만들고 왔어요. 출근길도 즐겁습니다 하셨네요. 액티비티를 즐기고 오셨군요. 이 사람마다 휴가를 즐기는 모습도 참 다양하잖아요. 이런 래프팅 아주 액티비티한 이런 걸 즐기는 분들도 계시고. 이선희님 오늘 10년짜리 정기적금이 만기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기분 좋아요. 저녁에 가족들과 외식하려고요 하셨네요. 10년이요? 야, 이거 돈도 돈이지만 만기를 달성하셨다는 것 자체가 아주 성취감도 크고 정말 기쁘시겠어요. 맛있는 거 드시고 그 기쁨 만끽하십시오. 여러분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5776님이 신청하신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그리고 0390님 신청곡 이어집니다. 미연의 드라이브.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Radio.
4: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임향숙님, 오늘은 가게 휴무라 요양병원에 계시는 시아버님 만나러 갑니다. 좋아하시는 빵 사가지고요. 아, 휴무 때 아버님 만나러 가시는군요. 어떤 빵 좋아하세요? 6185님도 휴가신데 신랑 따라 도배일 오셨다고 사연 주셨네요. 매일 시원한 데서 일하다 더운 데서 하려니 힘이 드네요. 아, 휴가를 일도 오시면서 남편분과 함께 이렇게 일하시면서 또 보내기도 하시고요. 3150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사연을 주셨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150님 오늘 꾹꾹으로 Take that back for good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난 주말은 올여름 휴가 정체가 절정에 달했던 만큼 전국 곳곳에서 긴 차량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에도 휴가철 이동은 계속되는 만큼 시간대에 따라 정체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정체가 조금 풀리면서 화도 일대로만 속도 줄여 지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와 또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금광 1터널에서 금광 3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수원에서 죽전휴게소 사이와 더 가서는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이후로는 남사 진위에서 안성분기점 사이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김천분기점 진출램프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